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주람 토르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친의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곡컵 겸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원곡컵 겹겸 꿀무치구 탁발투 겐군츠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우 국송라 숙겹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아찰라 간났어 아찰라 아찰라 나스 시부당두게 냠지게 야당아 친구
1: 아시 아시 아시 아시 무만두다 아시
0: 아찰라 니치 뭐요
1: 아라 친기 아시
0: 아찰라
1: 아시
0: 계란게 안셔러 까메소야 유베
1: 아시 아시 아시 아시
0: 아찰라 계란게 안셔러 카르소야 유네 소나시 레스
1: 아시

0: 심슈 차마지 네진 드레트야 근디에시 천사디 양능을 띠부다 텐지디는 휴진 큐지 마세랑 림사브지르바
1: 야하고스 야치
0: 란디디 모티시 심슈도게 아산 천사 수가 중에이 이내 하바시지 탄지더 디구기 타한하고 고다스베 한다게 카부바마다 이스기 랑가다스에 토게옵시다
1: 용아 나람산 주의 야주아

0: 키랑게 차도 냥아야다 지구리도 계시다. 디 냥아 체제 북충제 디 산주리.
1: 영아,
2: 지혜.
1: 지혜 대신다. 대다.
0: 구쇼. 계신이도 개미도나. 견제강 세스코로나.
1: 영아. 재민도. 대. 대례지도 야후시도.
3: 영아 망고도 저여베.
1: 대다. 디 산주리시야.
0: 비교되기.
4: 뭘 하면 되죠. 지도 지뢰가 깊죠.
0: 레스 디미 데이다. 오라 아자라. 내준 개면 내가 죽인다.
1: 레스 레스 피고.
4: 도전아.
1: 도전아.
4: 그리 빼고.
3: 암라. 이 다와지를 숨도 제배 칸부터 주베.
1: 잡으시.
4: 디 내가 제대 동작 숨지. 차상 림베 지를 응을 또 좀 더 망치 못어.
3: 디 디제이나 초동 스타고 좀.
1: 멍고디 제 중마지.
3: 발람라 nga san nang yu ha ko yu yin nga mi chi le kang ba chen ba di ge zuo qing ma ji
1: jiu ye yong gu shi tang du nga da ba bei ran liang sa ha yong gu
4: ta ge ri nga zuo yu nian da
3: tin zhe ji sha ha ge lo chen lo tian lo ma da wa ji le la zhe guo meng a dou zi le yu ma ji nga la zhe tian zhe lo ji le zu me ba yong bo di la yong ma ji kang ba huang chen tin zhe na dian ne chang bo min du di le nian gan chi jie bei kang ba chu bo ma li ne jiu ye le su ne
4: 所以你也只给我们这个事情看来你配对你也从这两年我但有时候第一个是要骂谁我和谁然后记住我就是该说说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所给不说钱我行阿妹让独 pomerangge ngani ni la samshi cheba zita yong duwe a ngwa
1: che hamda a jo chije tyeob chaji ni han yim di na xiao an shen tan de ku ba zhi qi bi ne ke si qi ye da zhe wo qi tu bi ne pi ji da ya yu shi lo meng gu de ge qin bi xi kun ni nim do yu ne ma lo de yu ge

0: 오늘 예. 네 가봐시켜. 저서 때비면이 아니 심 쇼스. 앞으로 진짜 두야 가고 싶어. 지금도 가시네.
1: 한들 안게 저야 강 지나가 거기 있어로. 장에 갈 전에 편도 여 말이.
0: 님 가셔시 강제 부럽대 강민도 쓰기. 심보다 계셔 그거 여 말이. 나 전에 나 봐.
1: 첩지 어디 전도 그래. 근데 또 안 믿인다.
2: 아. 아니. 고모서 덴불랑 토무소.
1: 계지 말이.
0: 미디지.
3: 상대도 봐. 되냐 미장이. 여자 녀시. 편토도 갑시.
1: 장카장 용봐.
3: 장자 알아도 봐요.

0: 탐사
1: 한인성 공사 토스 그저리는
0: 토스 집딩가
1: 나 우주 당가 여비
0: 양아 토그시 난다
2: 예예 다들 니지딩 지기 저리 상무 제사수 민 상무에 랑 세워도 와 아무도에 가림바
0: 라스스 싱그리
2: 예예 랑게 나 강을 채네 지그리 니영원의 미신다 가부 채메 니에슴나 아무도 메
0: 랑원의 나 가부 유네 랑슴나 미신다 메 시에누브두에
2: 예예 뭐라니 간일이 니에나마린 두시야디 랑이
0: 进南南妈里，进七里啊，你若听也一遍。然个俺南妈里呀的，然个我那俺哥哥多，养那老妈些子，跟着也生不多。俺父母没性格也。俺一起去咯。你让舅母去哪去？俺舅母有呢，让他你这些都有吧，一起嘛些可以呢。好人，怕没自动我那没皮呢。你们几个不一个事？让个俺扛着钱不通对面多。
2: 现在让个躺着他去，其实让个俺当不起兵呢，躺着上班让他塞不休息，用不对。地震前的有个马力，好多钱不是拉住过的月月，其实我那地震前也呢，我你们这地震怕是干好。

0: 지주 공사 드리베 아자랑 그 공사 신다 셈로 드리 시험민도
1: 공사 신다 이나 뒤내자 뭐 뒤내자 잼제 셔야지 이내 공사 디 구지 내부시라도 나 야우여 말스니 이치면서 된다라 저 톱지
0: 아자랑 뭐 저게 냠도 다 칼라서 와치는 드리베 아 예
2: 키란게 땡기 강조 말이 조디 쿠유리 선거도
3: 예
2: 수단내가 무든유 디웨드 사브리샤 큰 거만나시 미사무 심스 코엽지어리 디나 데냐 하나 망체 로숨주 유즈 슈누다 차샤 중에 갸선자 보기에 차니 참 경고게 얘기 키란디나 슈비니나 끼치시에로 경고 여지라 차올레 잼스러 여리 딜레 샴디 야우 여지라 사지 게 첨부 띵자 여리 짐주드디다 랑고 저스 로가 여리 아 톤도 부지 성가다 최종 타님시라 여리
3: 아 나 톤도 디규기 짐주 내줄라 규무도 세대도
2: 아레
3: 사워 자글랑 법조다 지주 랑고 법조 화윤아
2: 레세 체능아 나니 바과 슈제스가 태도
3: 아 랑 바과디가 나 디그미 딘자 요마리 라닌가 요르다
2: 아, 네. 기능 말이 전참자 제 뒤에도 다 입지.
3: 영아, 영아.
2: 공무수님 가봐시리.
4: 안시.
2: 왜 시와?
5: 안시. 장화유. 잠잘라게 총아나 장체가비스.
4: 강바시가 되어 있어지.
2: 치즈치가 혼의 피인 숨기. 이내 시에바시 임도라. 친도레레로나님도. 나타나 오순라라 강시로 슈구유. 나파 용민다.
4: 장보디다님도 가서 가면다 같이.
5: 보디 가면요 뉴비요 마시. 잠들라 녀석 사치였대. 그런 줄 알고 뭐였지?
4: 콘스 능미시 로컬 가면 요야 땡기시샤. 장고만 맞다.
2: 지스지스 땡이 하고 있어.
4: 싫다. 지스지스 소리.
3: 포모.
2: 라.
3: 라게 아수난 기금이 도와.
2: 티제 거 봐. 강군 녀아들 텐지 손자. 남산 타치 말이 10년 남고다.
3: 네 강부 디고 유스야. 계속해야 치도이. 강부 춘추리. 코조능시 미응우주 갸예면나 대그메스 녀디리메다
2: 오라 창구시는 녀의 팀의 처샤신 먹을게 대유 이네 삼의 양식교자 마다리 멍실아주면서 정민도
3: 치안의 좀 생각하리 라게 처샤 상마 샘제 지기대나 심누게 등그마리
2: 지 말리에게 체제 규른구 조금인도 예 강치란 소미 예미로 라고 친교이 이네 예 냠면 첩돔 지디 처샤 지중 흔재지네 히바디 고요구세업 유매지시야 고요구세업 유는 가리네 다 취업도 고요구세업 매업 유는 클릭클릭게 치규지시야 최정연락외나 유배 총샤디게 원톱지부수유
3: 쟤는 옌원톱지부디 톱매죠
2: 요아쥬 기랑 한국스야디 겐스나야선자 춘지태유질 슌디여리 원치세업다 타제난토유자 기랑 한국스야시는 아이가부도
3: 아 범호 나 칸고디 묘 탁수이 아 더도니에 보니게 칸버지에지 나님도 대두치기 퇴다 디테라 장게 나 추야 오스틴 로치라
2: 난다 먹어
0: 안성원의 표도 좀 오시도 뭐지 레가리 저거 다원이 나라 칸고제 소토 요마지 이네 다워 숨부디 능줄라 뚜뚜마 강부 솜제 조토샤 문에 경을 빼시 디나라 작은 위 아샹 제만의 모토에 배전 세제 슈게브로
2: 하진아
0: 다다시 니에 장게 진수민의 상마 담세치야 규제 체비 장게 저지 여우시라
2: 더담라 니 기란 퓨야치
0: 가지 담세치야 머싱아스네 저지 체비 하지 레공 수야기 좀 생각하리나
2: 카인스가 지질 레가 중에 이
6: 공예대 입에
2: 갈 수거래 띵에 가난 우유지 띠트린 칼랑 우유이 칼라드스의 사수나 나 랑 기주 차합다
6: 장게 제스나 차합다
2: 그래서 장경아 냐우수도고
6: 장경 당리 제모 좋아
2: 장경아 닝지 제모 이내 기존 냐우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hangla Pheb Tang, Nghe Tsongka La Phebzi,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Bagze Lundr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fang, Bagbu Zangsi Khangla, Ribu Meba Chuta Tang Pheju Nang Cho. Yufang, Bagbu Zangsi Khangla,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ha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hangla, Geyong Ki Muji Tsemba Shik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송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구비규이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낭지 월구단 고수 구리미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2: Tiring anzu lo yeba dhru l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h daga dhru.
3: Te shabsha zi yo de jik tsu dhosh daga nani yongdi be?
4: Gyo shushdu wala.
3: Naze?
4: Yang shushdu.
3: Chana lemba di tigu dhwe?
4: Da di hong hong hasa wala.
3: Ti lo yeba dhru lam ane kira liya kuya yi.
4: Naze naze.
5: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라.
5: 그래서
6: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jidu khabar lew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8: yer tu gi yang ni me cha wa chi nga gong lu long dan we chang xiu xiu lo ye pa zhe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em xi ki ke qi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e bie nga gong tang ni kong ke du qiu yang cha bu yu ri ji ba yun dian chong guo suo qi du qiu yang cha bu yu ti wei ni guo tang long guo qiu qiu yang guo tu la su bu qiu qi su qie le bu xi wen tu bei ma qi 我懂杨干部行为图记录出的我一爬出你过去可以当不能疼空气恐怖情绪体力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恐怖疼不提下追空得不来浪车稳当热得吹空气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部擦龙永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龙给开决堂对年去过前月 卓当也不明白有啥企图泰迪兄级别他们天里阳性西沃汤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心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汤冲压级别够钢板超容易得脚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别级别心这米泰迪兄天那么给起不用出借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中央沃汤对汤昂擦龙用味面对秀 함 차지로 고 야탕 곱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7: 뭐게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제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야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듀 고 토베 뉴버 대유베 닥제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9: 네디니 찬님 토제 갸증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이가 컹지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례디 디가 미지 촌의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탄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싱 촌의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다당다웨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천의 속도 최수식시 양조 초비사대 구도 협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삼기 토간치단타 양암탕도 전해지기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진워타 북극경을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르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이부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쓴게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수부 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浪巴渡江芒不同之余，换作云朵雄狼塔米林外扎当托了，养那国姑娘扎沙王，养那偏居体力七八少，接球十万，养那胖子王皮月，隔壁古北拉通瓦达国托内对不他。 거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부르에 반냠 심을 양러

0: Mbu, neze towa tan, mijan zhin wa, samu ting seba. Se xie ka sewa che che di, che che toba ra ngay mi zui, che jin jo ba ra ngay yi bie bie gansim to ne, tang tan mi ma la gen kur goe ba. Ma la digi zhun bie rin dan tuen nye re ta yong che goe xing. Mi ma de war zin bie pe ki gi samu tenpo ru zung ne, tondap har sum tu. Mi ma gi cho su tenpo ru lang ne, che gya che we mi ma gi za we ke bie ngon yu ru tan sung yong pe ki je ya bu yong wa che ka ra. Ma zui tuen nguen ten di zhum ne, mi rin ka ga ma zui gi tong na tan ki nang den jia na wa che sam pe je ba ra tuy du tong goe ba. Tseriktan tuenbe, tepju tuendan kondu chupa che goe xing. Ngoido ten cui gyungkyong chepa tan, takje simju chegyu tarbe don wa, rando ngang magi gui gu xedo tan, mang la tepju jiwa. Chui mui chudun lam su zizun nebu shu wa, mangzu tan jikdu ni jikgyur yuwa che di. Tepju tuenba ti, tseriktan tuen xing, mangzu yinba tan, ladara tajidu toba, chawan juba ti, chimdun yin la lechu chewa che che goe ba. Kamzi ngoido gi ju zu sambu tarbe don goe xing. 최초수는 지게 수지 시진핑기 가고 계젠타 당주양기 특주 규지 표토라더 튕규 타지도 도바치 괴베 내수나 시 완주정기 네바르도 레게 뉴바타 추세 토로 당디 변종 유린 되고에 타 뷰다 공배 용교로 레게 나레 치원 뷰그 지용기 두시에 땜부 주바타 응지 바로 숨토 지용라 시그네 섬시타 특주 된디 지게 수지 시진핑기 표라 세르 나오베 딘린타 공비 긴감 탄잠 도지지에기 튠진실의 군대 당토 세티브 기능도 토네 조두실의 편제 튠교로 군대 동그 사르도기 삼로 템부 조바타 장외 사르제 닝도 토네 내주 사바르 심조타 내된 사바 탁주 제바 체르담 튠벨에게 람수 최십 제디 냠뇽 삼보로 롭존 제네 장서괴타 장쳔벨레 륜카라 편제 응외 튠교로 게렌치고 초도의 장제 토로 동그 롭종 후다 제바타 시제 마라 퇴산 수에디 쥐엔단 젠시 차규로 쥐는 치구 렌린 레네 댄송 치구 창부 미치바타 댄베 레 줌네 표기 벤조로 타 지조 피겐 조교로 렌뉴 강유 등급에 내수나 유시 원주 정기 네바르 토로된 교와 메바라 초용네 땅 내용 체규 특주 구지카 라더 내부 체네 로가르 슝장키 레지바시 치구 쥐산 랑돔키 두시 댄조 치바타 rūsūng gōg bārā mīkse rīngshīng kāngyāng mēbē sāmū tēmbū zūg dī. Hūrzuān qiñbī, jūsāng rāngdōm kī chēpsī kūrūyū jīg tūy gui bā tā, yāng tāg bē wāng jē dāwā zū gui xīng, wāng jē shūng chā tā, chīm dūn, māng chī, jūsāng jē gī guānī jū gui bā tā, rāng gui ngāng, tāng qī nāng kī dā gui tāng lēn chē dī, hūng jēn dāng mī jūsāng kī chēpsī rāng tā ngōn tō bā chē gui. Lāksam jūsāng tā, tē bā kūlēn tō bā chē gui xīng, lāksam nī jūsū tā, jūsāng nī nē dā, 태보 군에니 게르제 임베 제슈 송제타 카셰 튠규 정주 냠제 소토바 제니 양타베 스르리지 더완 조그 징바 등위키 쥐나르 신네 레지바 구제타 레지르 신네 딩주 제디 시림네 쥐단 덴베 레지바 짐보로 구제 제토 쥐단 바 부르 튠 토베 레게 르무 튠니 므튠 딩주 타 태보 군에 제페베 쿠리우 삼부시 튀그 징바 당기 롭제 사무리 중키 주준 유사 dāgsōng yāgu chē di, dāngi chē tu mī sō yōng tā, dāngi chē tu lūbī chē shūm chē bē gāngzhī kūr bā tā. Xī Jinping gī dāng zū yōng gōng bā zhōng dāra mā lā nāng zhū bā tā, zhōng dāra gī bū zē yādu dōng wā sō chē gō bā mā sē. Chūk tū lōm nye rī kī chū zē tō rō dōng wā tā. Lē jī bē, dāngi lōb zhē nāng jāng bā rā jē bū tūng bā chē gō. Cē shīb gī chēp zī lā dē gyō rō tī wē chē wā tū bā chē di, dāngi sār tū rī shūng lā xīm zhū tā, gē chē chē bā tā. 당기 서류 지정을 군대 당내 당탄 세종 기체 로비 최종 지교소 이태 대외 부재 토외 리기 묘교시 송시 류장타 공회才 徐志文介 熊文 총도로 폐비시
1: 지루니 돈이 서주 로니 표시외 진주 당내 로뒤지 통과 과로외 로시 이마타 로뒤지 동안 이낭 카남 강정 사도로 샤돈 톰네 사도로 부교로 첨부 중요 총회신진 슬린 총결이니 소배중남타 소배장남니기 고족세 총결시시 선주로 치고체제 표교 렘규기 통도시배 낭티리 미리카가 만조츠 군심지제타 람니기닝도 균진체네 미유기 모사르 되출라 켄도시나도
2: 三个把电影器带路了。

0: 这个月的时候，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学校里面学习。我们的学校的学生们都在 tun kyu ta. Gunju ta, shiri, luze, zize, nye zui jie chong yu ne pike qinbe, tu rib ge misar so yung qibe, meng xi le xi xi yin. Nye wei lu rin, tasa chong ge ke lo me le dop ge be qe xi gun tun la da ding sip qin ne, di ta ang tang bo jo be lop su du xi dian bu zu yu be ri. Tasa chong ge lop su ju sam lu qip si ke yi le ni qiang ba dian zin ki. Gun dian ki lop chen luze le tun la tam zin qie di. Lom tsui lop tse qinang ki lu zi tu zui qiu zui ni le mi nyu wa gui gyu ge lin qi ba ta. Lom sing gi nye su gam juan ge ti. Lom tsun lop kan ne qi tun gyu qi tun qi gi yu. Ngan tsui, ta se ke ju dian bie lop tse lu zi ki chak da du ti. Lom me lu dop ki ba ta, qiu yong pi ge ju gyu re tun gin qi gun xi sung bi zi.
1: Xuan ge chep zi ba kan juan ki chep zi qie bie lo nian o lo xie ba ji zi nxun nian nian la zara ba lian qi gu cui yu bi zi. Lo nian ti ni, 지금에도 로년 체베 규림낭 네 표기 쉔게기 낭년 삼보 칸랭원 바라 체주 인시 솜시 로년 올로시에베 발렌 지소와 장첸첸기 차간라 미리르네기 케주 스무된 유베 차간낭기 올로시기 찬론타 베드기 뎀규 로년기 주시 제유제 솜시 로년티 라제 촘숑 칸사르 유베 차간기 주시르 제네 종게르기 포교르타 디릅신게 츠 베드블레 디릅사베 표기 뎀규링 시 로니 티에발렌 지수 체발레 표기 퇴응의 주식 체베 로니 서존 봉샤토 조주타 사드 미마 디기 덴베 소와게 주기 뎀규 개용 자마세 점링라 모주 체교로 군디 티비 시 편종 로니 닌지 링네 체유 공시 렌진 지도 수남 스링키 어느 시에바 로니 티니 편종 로니 닌지 공시 존치난키 발렌 지수 공시 타 냠제 토 발렌 지수 체비시 난조의 다된기 고급 탐진 체디 디럽기 튜닝 대행 변종 사비 소화 사바타 나부 사바 칸링원베 튜닝의 주시를 제외 로니 야부식 사좀 자주로 갑요로 제주 인시 솜시
2: 샴라 중국 표현 윤정 온윤 행강타 세주 표현 윤정 온윤 행강키 대다 쇼기
3: 중국 공전당키 표종 당연 학삼 남다키 공제진 로기 탐진바 표현 윤정 세주 당주 팅의 수지 쉬엔바 팅의 주시 쉬엔바 让院长等于特殊级局部停业部长陆天三柱面具切压查给马琼瓦拉记录你的你是这种旅到我主编切你去年起其中出罪阿塔干嘛你去一托他萨拉顾西巴塔顾西格顾路解决切住了佩不有谁
4: 下面了三个都都开机四周呢 대륙진의 마치 외기 다돔 락제 쳇탑 켭데 당토 미탑타 링뢰 송지 쳇베 시소 말라 되휴지 니월르나 너츠 총키르키 총츠 타뇽 키페게 두시 덴부종네 뇌규 준 총키 타뇽 레튼 키 존네라 시디 니뇌 타 롱뇌 소기 탕장 뇌규 켭데 슈친 당토 냠구이 레게 지시족바타 망초기 대탕 타뇽 키 소와기 규 체든 체네 강정사 퇴킨 캄데 차기 송제 되휴지 你瞧丁基总切不想起所差推勤了居上学不松就说松这把汤渣所差勤个下不停提汤推促老子明天先做托汤汤内向问过所差切当所中的这把马赛所差推勤起头戏连向给皮皮你推从那种起女过给谁起得不对女不头东起中的这把汤中的托起来没睡眠人熊路皮汤规矩切当松土之天路皮切不提 시림키 덥둔 탁취 체배 누부 채로 치휘라 쿠이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럽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 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고 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직신다 데 벌즈 체념도아데 예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3: 고테다 소에 한고디
4: 제타
5: 아야 자가 기사
6: 자들레 돌도 주게
5: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네 영중의 멘스리 前三家的捐情名都拉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不的日当记录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7: 韩立方的，我也要读。韩立方跟踪点的，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
9: 林国下南去，杰克布洛特克去，韩立方从康。

0: 아차 랑강아 고비디 연이 가세
1: 내셔 정사지
0: 디 가로 저야 세셔 이거래도
2: 가리
3: 아차 랑강 정사대로 와 가로 명아 세셔로
0: 심부터 네 가로 저야 세도하게 주시지 참고치기를 승비
2: 디 진달랑의 아쿠지 남베 레슈기 따제니 시리
1: 이네 따제 지유미데 꽝 가부치니 몽고도
2: 제자 네 콘츠 셰베 체진카지 피주다 비

0: 꽈라 가브체베 세세 이거 작두게
1: 예 낸데체 쓰이다
2: 아샤자니 꽈라 가브체체 자마저 셰베 닌세튼조 르키린 요르베
0: 나야 미디 제신다 메바 디제송 트입네시 삐쪽하나 제세야 요르베
2: 아자 니에데니 케츠 진다게 니츠 디고르다체 치스가 아유 딜레키스 세브치
0: 딜레랑 치스브치 처음에 마시 바이바이
2: 야

0: 这是不爱提这解决。
1: 글리치다, 글리치다.
0: 나스네 귀여운 디제고 유입신 뭐 전화 대민도.
1: 나스네라 꼽자 올 유입신아 나이 나 스마트네 용이.
0: 장례 저게 아마 통치스도. 네가 손치주 쉬다.
1: 네라 밀유스이다. 선필에 대비지라. 장게 소모르 샤세 심이 정말 유샤. 도스네 소샤도 과죠. 수순이 버 거리 메신 그러봐.
0: 我让你留着我你要是你吃鸡切菜嗯看不着我不是还让你留着你
1: 这不是都你那兄弟刚留着你一个表面的体力很困难的<笑>

0: 지가 아니 십시 되주 제세임도 모르는 한가 봐.
1: 겨우마 죽어다. 나 한 번 영화 조이.
0: 여자 돼.
1: 여자나. 나 한 번 영화 조이.
0: 야. 아셔. 아셔.
1: 레슈다 레슈다. 레슈다. 닌 집이스도.
2: 하지베.
1: 가네스 봐.
2: 가네.
1: 어. 네 한 번도 가네스 봐 주이.
2: 저기 최초 가네 녀비. 통말 권제 책동 라즈.
1: 레모스도.
2: 제 게게 제비. 렘보동아.
1: 나잖아다.
2: 진짜 요요.
1: 예제도 니기 배우 파티제 찝찝게 쓰야여리. 돈도 계산 가진 없이 전부 잡아.
2: 네.
1: 더 생겨빈다. 나도 하바가 능을 지다. 무슨 제 타고도 제요 말이. 야.
3: 예.
1: 네. 찝든 이게. 나저다.
3: 가리스 제오레.
1: 러니나 창팅제제도와 저저 범디 내가 침배슈고 토론이 외군 상진다가 둥기 년진다래다 특비 우리 단에 차란 주말이 한다 나 랑랑고 레치기로 봐. 응.
3: 셰사베. 랑게 셰바 김제도 도스도 이내 양고 양고 랑 진다 우리 당 주나 참으라 아이.
1: 가서 오래.
3: 응.

0: 외국자들 레리디 트럭 규림치리
1: 제장 미수지다 저와요 마시 니에 게시사 다리 외국 중에 나주 쉐메피 도도 한리성 완통 이보토스 와시 슈구 공스 등이 그 도슈디 데시톤자 나조 냥스케 소토 마시 조 한리성시 한리성 주지소야티에 장초구 유비디 상매 신세시 이내 예력제디 총샤데 저와 조야디지 나 예연다 장기 루송자 니에 죽지 몰라부도 장게 모투 레게 죽부시 아찬자 계세 판미 좀비나 나 기겐디 민우마 쳬버 하샤주 투브시 상게 쳬나 니 밀다당 때도
2: 여시라도
1: 여도세 전교시

0: 喂。 광고 시험대에서 다른 안주 이동 가는 남자들이 비림 세도 신체이. 계속 기나서 세마캠보다 최고동야 양나 삼자라 유비히나 나치로나.
1: 지주한라. 다들 기랑게 시험에게 도수 태라 어쩌시라 남았어. 기랑게 시험에를 이치 매브지. 야니 기랑게 공사 능고기 중고로 고베단야라 딩츠 매브지. 기랑 비징게 지역 공사네 상하 레교 남조 이방아 주 신규 체자 미티텔라 중태삼 유기마시 제마시.
0: 도스터디 니 후주도 쇼샤 계속 견나조 쇼메기 내수 십도 견도도나 니 샹고 니 쇼나라 십도 토네 견나조 쇼촉치 니 견나조 뭐 쇼야디 간이스나 니 데나 쇼메다 할리전 공신이 그 돕쇼 지중 개예엠도 최장에 나조 주시데 내세 제비
2: 야메나 아 고모소 니 가바시는 같이
3: 我学美公司韩东义。几个不得过不喊啦。嗯。收到。嗯。年明六十岁，小路生职吧。年轻个月。年可多凶的。我特地带员员的，学美个设计，教好学生看到对于逻辑的严厉切记下有病。逻辑能做了，学美个创作的，切会有在，教好学生看到你个意。你这个切过去，学会啥个理？一年，学美个这个，他不得教好。
4: 也行个月，对他做宁波市，你也写到这关系呢。你家教好学生看个成绩，也是拉清香。结果他制作层面立足中下，开始学的，去让他去让个错别，公布要给，心里有这点关系。我的阿嘴，同学在内衣。
5: 我这男把掏钱呢，肯定没被掏那许呢，我就要掏那几个月。去让给送别娘们来的一万种许多，一年年这没掏那跟着学校去了。去让给俺做家好，他们也看的呢。
4: 俺那是有人给娘们俩拿棉吧，躺在有人给娘们俩拿棉了，惨不挨冤。
0: 可多血病呢。嗯，我讲了一遍，你赶紧去给，去让我叫拿去。谁有赔偿？
4: 本身我俺给，差不多才百斤一赔了是呗？
0: 嗯，当然。
4: 给俺倒血啊！你我这里逛逛去。
0: 来是。
6: 几个德国不喊了，其他国我们出撇撇，我那些年轻人咱家屋里。
7: 哈，对这瓜果，他这些绝对归他那几张村子做事的，生命里得不及了，几张撇去。几张地撇不是花不大个，你俺们三分的粗羊皮，从下来开始吃瓜药的，特别俺他这个妹子，俺得揪心说，可这多小路，老是比俺们那些小的司机。
0: 那是，几个喊了，土大去了别的。
7: 土大地铁三路了，俺来土大去不多。小路。 지교
4: 한라
7: 초디 랑게 직과 쓰기다. 레고 캐딩 두균능지 제초.
4: 토지 오지라.

0: 야매너 들이다가 참자는 게 완전 공사가 취지다 거지 대기 도쇼로 도어 제지 간절 행계로 자린 피쇼 지게도 구하라 기란 제스슈스
1: 제회비
2: 기란 카페 레스 드지나
3: 취시다 지시체 통해 대비나 기나조 시슈리시아

0: 직접 대고 전라. 세냥아 쓰네 되뇨. 잠에 대대자. 쇼다.
1: 제시를 쉬우인다. 내가 사업지 잡에만 채 가로 유튜브지.
0: 지수 잠시.
1: 지수에.
0: 등을 돌아 가르치는 중이네. 마크도 제가 용 다시. 상글라와 FBI 내시. 다시 제가 당 마시.
1: 기지 치고에 여드베. 상계 쉬운 매기 지게 텐라 다그로지. 콩공시나 기지 치왕 톱치. 좀제도 스틴디. 지도에 요 마시. 티네 굽더 제 침부르바. 내가 팀지 상계 치에 텐탕 마지.
0: 탕고. 텐텐은 이모 신디. 뭐라고 내보면 시금이. 니버 텐데 발라게 마쇼멜 땡 쉬셔. 그것도 코나니 밥다 부고 저 와이 매년 심매. 소버. 텐데가 니 펜츠 시금어 투자 가가 제비.
1: 상세단 체나. 상 공사나 주디 뭐랑 내버 하고 매다. 디급 헤브지 스고르바. 돈도 뭐란다 카체. 모티 쉬매 민키제 레어 허도요. 타무디 좀제 톰겨디. 진다 싸우다. 주미치아 디우즈야디. 급 헤브지베. 이내가 되서 취도 진이 되면도 염색해야지了. 상계 쉐멜이 흔들어서 과거단바. 너쇼 견결이베.
0: 무시 견결이.
2: 기랑게 간소는 자호 수준 칼로 레오코든 나머지 제마시.
0: 노나스. 쉐멜게 냠레 지유 담고 제야디. 나치 주고게 타제 요마시. 도르드니세나 코나 주준다 젠데 송사시.
2: 기랑게 딘제소나 녀로데 박비제 기랑게 남베 기베 달리슈그리 공중이 이네 기랑게 녀 좀도 네 좀모 대베 차고도 좀 나시야 가달레 은니 레그랑시 녀 좀제 겐키 오르다
0: 세상 기랑게 한리 생각 주시디 나레 학도 공고르바
2: 마탈레 주시디 나네 포고 나부디 세세디디 통토기 이네 기랑 주시디 디테일 이치 대장 제압미도
0: 계시 한리 생각 주시디 니야 락다 체나
2: 가르송바
0: 징이 배락이란 게 김마시 할리션 그 지게 말하게 앙앙스네 비게 용노 꽝샤 계속 이란 게 다른 아 답구나 쉬어멜 남자디 제만함 히나 담아대 딘데 기란라

0: 우니 쭈기 좀 저시 톱지 된게시 자하고 소저카가 레고디 단다 공소 쉐메기 냠레 지유 차삽지 유리 마고바 한리성 공소 냠레 지유 차유임디 나 이제 된 보여
1: 타치 뒤진이 페라다 쉐메기 켄기시디 먼저 자기 레오랑 제 체비미리
2: 켜고치오
1: 쉐메기 팀로로 집에 콘서바고 두지 삼사 주의기 바디
2: 한동
1: 예 랑디네치 따다 노샤마스 마 랑트링 치단디네 예 셉시스 랑티 의미다 그리시야 윤도 큰치미도 트리데 윤디 딘데 74비 유기지
2: 가리
1: 가로삽체 차베
0: 자유 장가 삼내성 팅원년란 라마 탑시 이내년 로와라 은이게 이둔가가 레고디 고조율지제 제세 용구유나 모음배 뒤주나라 은이 냠래 자야 용쇼
1: 이둔가가 내주라 람디 칭인스야디 칭이 배라라 쉽삼이 나고 시모고라 니에 장지보 흡도 경마지 나라니 시작하가다 치소수인다
0: 계세랑게 계스들이 시에이나 니 남자디 장제쇼 상게 시에이나시 이두카가 레오디 년원에 시에나 디우치다 케요마시 이네 디우디 나 한리상 주임내소 편도 맵차 잡지 니 다들 남사지길 거바집제 남자디랑 제로슬럽죠

0: 정부 상당 세게 라인비
1: 파티 겐 파랑에 가상 최고도 권야기 아이웨이 견제 들랭가 요비
0: 하하지 양 존재 디치 두르베 년원의 고초무소 안주 상난 탄데 계좌 유베 차브드브리 상난게 냐베 두두 수수 권고초 DLA를 지자체 고급제 세브르 봐 군조 삼자 고바 유시리 랑게 신규 유베 미멍구지게 조송당 고급 요거 선구 요디레 고바르리
1: 네 신규 유 이내 견계서를 세브치 요시 저교 체브르마도 디메바 마세 아웨 송다게 톱정하스네 제 삽지 제자 키랑게 겐팔랄 슈즈나로
0: 아 지니에 중무 랑튼다 주드 고차고진 제 마체는 용어도게 LA 챙아주도수제 용보서요리 로지그 템포르 먹고서자 뒤도리니지를 나와던 그룹이 디초가베 키랑조 냠좀 삽지 네 켈린투바 디네 니무주즈 치니 구조기지 제가교다 군주된데 된다 지서리 니무지 상난게 군주주도 회 빠르모 당고간 코비나 직체는 가서 야스도 하브리
1: 이네디 카카조 아웨 게지 차제 송다시 군주의 견제적 여체부 템무 당마서 봐 다도 군주의 먹입시라치기 체장키랑게 겐팔랄 카드나제 견제 소제로 쉬다
0: 마리 잔디 카시리 장게스는 가서 샤나 LA 기념례로 된다네 계좌 맵지리 쓰기베 아
1: 예 예 진짜 쉬우메
0: 지수 다시 먹어
1: 俺就上南连着钱不起来要的你也听到的上南乐不错一年连可就给面的先去听马达古对我说麻辣我说麻辣什么个说广播送既然我最低从我面子压天球马上我用啊你也容不起你当过我呀拜拜安生让连可这群送啊擦着雨都是你啊研究什么他妈的主机雨 研究生吧找马上七月找不起去的不然让能行抢救不买吧哦当过参加队长当了也小时候马上就给什么这些马上也得与你放个动机去当了下边的随着下街那么再求的一个人啊
2: 要去
1: 可就马上

0: 干帕拉
1: 칸사, 나 LA기 레미. 간주 공식 괜찮게 그런 퓨치스. 겜판라 데스 튜베가 감시에 먹고 여자. 기장경 안주 현재 취비나. 시엔다 만자베 이완초 쉬시도. 띵예 슈마리. 차와도 베캡 사샤.
2: 시베.
1: 초차베지러. 돈도 삼차 먹고 줘줘. 팬스 먹고 지게. 기장 안주 현재 괜찮나야 이러 와치기. 토이치마나는 차도 띵절 신난다. 겜팔라게 간지 괜찮니 남든 간지 시치지 괜제 야가 춘년 참아지 거르버 디제지 야가 바울피다 차르버 이네 간저 저와 춘추스대야 유 겜팔라게 간지 지면 쇼디나 슈로나
0: 라는 거네 대시 차라 간주 상난 거제 그제 이메 신규
1: 신규 이네 겜팔라게 난 매 괜제디 차고로사다 심리시라 된여리 대심니다
0: 디제 이내 뒤도게 저거셔야 지부지야 요마다
1: 띵요 총체 마리 겜팔랑아 지치고 쇼비나 차전 교제보다 차전 총단 염내 집에 비전 상부 치우리 차도리 신이 개 용마리
0: 가르셔도
2: 맞선나 사부치 견체 김부지 민도스 셰샤
1: 오지 반스데 지 기스데 신이 요르베 맞지 수비인데 상부 수만 톱자 디제 체노 먼저 겜팔랑 수녀 상부도 매 참아르베 다스 저거 전 저소 망고 당주버 한 마군이 얘기 겜팔랑 멍균의 연결치 돌로 녀모 토니 껴붙은 지지 승부지
2: 자
0: 시원아
2: 지가
0: 시원아
2: 크리비 크리비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군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순한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당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링고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 땜부제 능멜레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레 겹사 더리 있는 예 링고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인 혼나니 선바 가부 용범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어디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싸불도와 대. 예, 티레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 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3: 뭐지? 난 저의 한국어디. 진짜.
4: 야, 민키비, 너 공 대부 미에바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约，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切了，给脸约。可把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估出松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康去捏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卤么菜地块卡纸，青笔糖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捏通去，管不啷，老个六穷糖不要卡纸，青笔糖那年面菜葱康。

0: 랑게시티 가스리 미 가르셔도
1: 나 쓰는 사부치 견체 김부지 민두스 시에샤
2: 오지 판스티지 기스틴지 신예 요르베 나저 수비인데 상무 소모 톱자 디제체노 나저 겐판라고 수년 상무도 메 차마르베 나스 제거 전 저소 망고도 안 그러버 하마구니에게 겐판라 멍규네 연결치 도로 녀모 토니 껴부든지 리승부지
0: 자 시장난
1: 지가
0: 시장난
1: 크림베 크지
2: 嘿，让创大公司呢早晚的人民多，莫让那些哈里生的一边。哎，杨啊，对东这些的生意眼来端看那两个说，创大公司跟这些个咩，看上去先到好哩。阿江江，跟潘老去给了八个兄弟学姐，看这个阿么全部的，看要买这。呀。
0: 다 가라 보.

0: 키랑이 좀 뒤에 뒤지 심수 야피다
1: 뒤디기 좀 이도야 뒤지는 건 놓치지야 차부터 인간람사 파고 구구해 좀 이디게 지도 믿어지 뒤다 니 빠르 구용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약속 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디링안조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조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Ты шапша жиоды чик цэдэш тагонан нэндэ.
4: Тэу шуштугала.
3: Назэ.
4: Яу шушту.
3: Чэнэ лэмбады тигудвэ.
4: Та ти хохома сабал.
3: Ти логэ бажы хам ай киралия пуяй. Назэ
4: назэ.
5: Хангоди на ти тубла. Боёши дату.
3: Дэдэ.
5: Хагвадо комбаджи ти замбая. Яу мошиуду.
3: Назэ.
5: А. Тэвэ жанганаду яга чаавада чигэл чимэна. Монэ нанда юнсэрэмэн дуга.
3: Та чэнэ лэмбады киран тигудвэ.
5: Харэ бажы сачик савэни.
3: Takira chega tix dele priya yigira.
6: No hongo dinya konta lam sa go. La si ten den lo joba tu.
3: O da kira ga chum ta lam sa tina so. Ni kira li ya ta ga pu bi.
7: Ji du kha bar le go g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0: Yer tu gi ya ni me cha wa chi. Nga gong lu lu dang ye chang xiu xiu. Loki Paju Niko Chikui di Subtu Satu Namshiki Kechulu Mingne Suyula Niko Ki Nubiyang Chimputin Yubi Ngakong Tang Ninkong Kudu Kunyang Tsambuyu Rizikwa Gyundin Chomgor So Chidu Kunyang Tsambuyu Tiwai Niko Tang Lungo Cherchuyang Gwaktubla Sukbur Kunchi Sukche Lepu Si Nguyntu Bimachi Ngodong Yang Garbu Si Nguyntu Chilu Chudu Loki Paju Niko Chikui Dangbanang Tang Kong Ki Kongbu Chinchu Tini Tongmian Gaxin Yingla 修女孙秀家音孔没有孔不堂不提下周孔得不来郎秋文当热度吃孔秀孔不神神自动给刚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弄给开就堂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提年杨行西我堂他们提顶秀七位
8: 红不叫对点心级别从那西用的出不错红不不对汤冲压给别个刚把车用的得叫起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别给别心这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亲了起不错提亲这么用我汤得汤昂擦弄用的面对秀他们恰起了锅儿给汤鼓住过过银了锅儿给汤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鸟
7: 当当了命令去过切不行。横地图了这个给你们点预备三位点不进来这大国图了不行点戏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住他铁堆国图的你们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国家的最美国。本种罗杰帕住
0: 一退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常秀秀罗杰帕住你过去过的四图四图那么细节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七秋养国土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度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度去了这地我一怕去你过去会当不能堂
7: 我一怕去日国了他们日国了他养育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横地图了这个给你们点预备三位点不进来这大国土了不行点戏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住他铁堆国土的你们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一个他他的参与了国人阿的国主国家的最美国本种罗杰帕主
9: 롱부 세세도 당신 리게 메도 폭포로 세게 왜냐 自信有的叫你没多些年这不大的级别起不行

위상 리규 샤르메 코드 제주 체비 디게 포리 시키 가데앙 춘잠토 제조로 주행 제주 소견의 추주 니친제 파마탄 렌토 치조소 조규 제도 중시 퇴진 구규를 가오베 콘즈 제주 팅숨 제차르드 신의 디부 타르마츠 부도 된다 영토 강바 마르베 데르모양 나소 체제를 조바타 뒤에 지링토 계기에 위상 리규키 스바마세 차구이 페베 균장 로마 체리기 능린토 지신 캡제 갸지 갸주 승기게 디기 초야 나기 디뷰 리기 찹전바 시시 페체와 나제기 사돈타 차두 쿠싱토 세리 촌니 되기게 자신 인세 소자시 이메 원네 디게 조 오체타 지신기 슝다타 자완남 세주 된라 디신 초마타 부교소 류년 소자야 사기게 디기식 저외 초대 그 용수로 도 세 초와 레비 디기 포리 초로 나공기 도시의 숙체부 유협에 킬장은 세리 초기기 남균 디기 초니 포리 제타 머리 마부 제네 교대 제바타 디게 포리 츠 세 츠와라 조디 디게 머리 츠야 그 잠토 디기 츠바 갸치 잡응을라 카체와타 잠은 츠야 그 제장네 조기

为啥土普罗普萨与托措对其心理宽子念地如举不别念错话了热心些为啥是与那么些呢明色切为测绘配备推论当时些些集体创新切就忙不约别些年差这给你们记不起点 차보 징가라 죽리 시기 새 최규 공덕 체교 소당 콘즈 메도 지모타 몸에 베라키 자숑 사주로 가셔시 타나 사도도 계베 지드 선진키 제부야 콘즈 타르바 동금에 김장토 공수 사바카시의 망도 친 여배 바바시 이메 무엔에 고베 세류 표정 속에 넣고 니토가 치그 제주 강아벽이야 아마탄헨토 치료토 세 초바라 친 여 디부 징가라 주리니 지르단 포리직타 무리 망부요 권에 교대 체징 로다라 기베 팅직레 지금에 무리키 초고초로 따용 14부 지기회 단다 구교타 야젠 체주 제배나 최 인배 관제 여제라 야젠 체체라 배기회 대 아마초로 대외 심제 침부 속의 여배 따토 니고르 기네 줘라 10년 지기회 대부 진가라 주리니 종교의 캔덴기 체리 지임배 원에 장계 기지부 탐부 존내 송경 캐본기 지기 소자시 일라 나조 탈라퍼베 차베 고타 징부니니 테지 이마타 징베 쇼니부 견도 지토 주족이에 주불레 세로의 초시에 무리츠 류켄용 잔도지 인신 게워토 넉티지 갸예 디퓨 릭니 탄데 김제 메부 인디 지로 치동 계계 뒤주 튼솜 로로 프랑스와 알몽 다웨이 웨이샤지 샴기 총안토 대부 징가라 주리 시도 중심 지로 치동 계계 뒤주 튐시 로로 다웨이기 대부 스웨브식 유럽도 난젠 체라 인지타 아메리게 전존 타 루교 된제 강토 다데 파도야 대부 징가라 주린 기 마비 냐사 체히 중코로 드럽니 시유 루럽 계주 제수 타수 대부 징가라 주린라 심주 제베레

인크위디 초시 서법 수제미 체동 국제 연도 레트 롱슈 체체의 당신 최제 마루 조시 유엘라 체주 법제캬 슈치레 조기에 지신기 차르케 체통타 예가 카샤 튼제캬 치마도 페시 유에베 슌룬 동동 신리기 준신 총외 능린티 초징 서법 수제미 네동 야단 초초 차계기 황강 저우의 제모로 로코모로 흑수 지방간에 초파라 등의 여징 위상 지교 능기 시제 체슈 대타 목부치유 링슈기 내티시 최제 마우의 로몽우린타 동통기 황산 숨신기 도둑체외 넘시 딘자 쇠투기예 왠야 지두기 지제 자당기 자세 소자민 용어시기 이왕 초예 도전 체외 지봉기 따투 공연 퇴수 모즈딩기 消化 부섭기야 김타베 시주조 체내 디가라 자주 뇨와 데디 위상 지워로 지진 체가 차 초점기 퀘토 지진 체니 차 고이 뒤면 정신 이시 예우메 균장 로마 체리기 나제 야차 차참부 체유가 마세 나제 켈세야 야주 고주 고주 차 숨 세기 예베 소자타 지신기 튠코 회숨 초부 예라 Zemlin todu tong gönbi, nuri ki shigyu zui chigin shi. Jigui wu yishan shigyu tu, changlin debi zixin nam niwi wotu, yedab geni, sui shu ki bai bardi, lo sabara, suma shu shi ye.

교주 잠기 파본 토도 특기게 대야 치우포리기 조조 만나지 외진 조조 까르게 제마니 뭐 조시 지게 주마르기 교주 잠도 되튀 주마테니 농협 제신 땡워도 요구 동킨 예고르도 부스니 유미 대십 제시게 부스니 포조디 관제 람생 소와라 쪽시 손톱제야 쇼챔부이 미지기 미손타 돌나 체리기 미시마나티 티웨 상와유베 관제 자외 칸도 시타 예나 칸도 중니 대비 칸도 셀레르 통토 관제 케바기 제뉴티라 데니 관제 따텐지라 부신키 유즈 뎁데바 람세시기 오이지 유키 서브 수제미 니노 멘키 슈노나 부토 통근비 체리식 초대치기 유에티 테니 저중 보가라시 대수보 치바타 케메진 점린 토키 동자 총쇼시시 저중 보가라 기류부 시보 제복가나 니레 초베 콜라 주 나츠시야스다 콘츠타토 예지 튠부 제로 펌네 카세 최시기 통기 양부터 미시 마나 튜모모이 바네 먼저 용료로 믹스 땡게 제토기 유 동지츠 미기 게면 소다 교와 당체 양 징부 통화 강식 다동 치료 돈 토기 유 에 먼저 레 라뷰 미게 라세 믹스 티 제도 토기 유 동지니 제리 난키 미시 세슈티이나 사딘도 뛰겐키 차츠 응외니 미드윈기 세리니 개체슈시 장게 코나르 유에베 디부 보가르니 계급 좀 탐부 존에 송겹기 소자게 제시 이바타 폐체와 서브 수지미 체동합게이 로급타 로젠제메 능링토 초대치 디부 디리기 그게 거지 포교의 창범에 조 상원수 대니 지신기 제보타 주구 서기에 Debu Rigi Migi Suzin Tegi Nang Marbu Shechewa Yuebi Mixie Cunra Jien Dabu Nang Xi Ti Seri Ta Sagyu Cunra Yuwa Ngunse Tuebu Che Tobi Guanzu Nela Pigbu Shimze Nye Gyuro Tungin Sambu Shik Jari Yue Teya Dabcha Gi Nguyen Xena Rang Rangi Mixie Gi Mala Minra Wa Tezu Ni 손에기 춘이파 뜻이 여바 세대블리 슈치시 체리 숨길하니 우이지 유토 강가 강기 파제 지가라 쇼교로 몸시 유 테야 모자라 빼기 초비 되메 나제 디니니 체리 초 내자세 대댄기 김시수 교류 로레 따와 시바타 나부 젠삼수 휴지기 코다 수부젠기 우이지 유기 고슴 쪼바르체 우이지 유기 초지미 치동 앞에 있어 메리 차도 타 젠가라 돈이래 초비 철집 대수니 곡도 소부젠츠 치우잔자세 내야부시시 다제 철도 일리 메바타 뛰니 곡도 교수 니비 냠도 김사부시 쇠니 곡주 계기 된토 저지 앙사르 치고 고다 소부젠 상매 로사바 체림시 상사랴 체바시마시 관저의 최도 카지기 상닝바라 세자 체부 체비 상닝바라 냠수지 체지 무투 배주치 왠야 조장 사바 준규 고도 최 저집기 내 전부 대 전투 증샤라 차부치

0: 자동 링카 나가이 제주 초라 세리 표송 초보 코드 제휴라 개외 코드츠 상자지기 교체 린사 개진식 시 코드 창니 조 남바타 감자 제부제 념도 세벌에 좁디 교진디다 야르오르니 코디 치샤타 세디 담바 쇠비치 추지지 레신 지르 치제 체신 고동웨 쇼타 더그 차볼레 담바티 강토 준예 콘세 강 강삼시 준차르치 치와 미제 와라 강 감차르베치 무튜니 강제베레라 쉐기예 동지 야라 주임히도 배치해도 콕드 수부젠츠 창기 고시도 총오베 콕드 직 열주의 말투 제도가 잠내매 포지오타 모주니비 쇼응알라타 광치니 체니 담바기 창직시비 훈이기 차와 초대 체니 냠도 주임비 김치 주임의 창망도 세소 사베 데자 표규로 숨어 쉬신게 태야 롱 통주로 시 차자라 롱숲 규지 화동기 양제레 베베 우이산 지규 테니 간민 젠참소 차유 로레 진의 시베 당고로 샤르 갸주 체모네 당우베 투룽 체모 정중기 송제 테 간고 제지 롱균 야라파네 최제 마루 조싱 추나야 림시 도보로 교르친디 시기 초자르식 샤르젠 따라 법요 차바니 차도용 원수 마르 교요네 타라 우이상 시규기 서법 소지미 책도 야이세 동무관기 녹장 소송 교토 직도 뒤발레 추진 시무식 차예 테니 교주 코구이 충고시 법균 시비의 지진제라 동미 조직을 인차 개선의 교수들이 샤르초소 샹샹강 교조시 람파르토 지뢰 능력 교인이 파라 회양배 장부능 슈조위 테루레투 교주코고이 개규 슈윤단제 교구자바시 태양 롱치 초동압계 고르기 사시 규규리 리제 나제타 강쇼 미니무 카라 지리치도 차시 교주디니 게라 림부 체시 리조 파르토 징바라 따르나 대외 교주 코구 시에베 명이야 대단한 강 통시시 교주 코구 오 니베 참진 세입 테니 제도 마르부 마부 이베시 차돈들이 차를 회부 유협에 내균 태블라부 유협 태야 론대 천원 인문 소교리 남부터 소다 초업에 차도의 가와타 양사를 초라 위상 지규기 전종태 신규 제시 태난에 믹세 최쇼태니 남통 전종태시 위상 지규 남통 전종태니 차도의 펑림 계속쇼르니 조슈르 차벌레 초보시시 대외테라 로코모로 교주교배 왕키 고치양타 딩치린도 교로발레 조슈르 진우베 종종 서무식 차벌시 대외 세신 클론 교토베 쿠리온디니 파완츠 드네 가슈테라 교류 교주 코구 코지 좁게 규지 타라 교주 코구이 지오 수조타 차도 코구 모유강 제유 도어나 지오의 초타 라당 제신 초 리듬니 제메도 체신 文章微商日月图亏闲写读日月年月同志提其他闲写的托年军将是月提整个搞不他其他做了前面朝顿的他有趣将这我图就是长门第二次写七六七斤就是长门秋月自行起出去就是女吧七六所当土地月提起了秋月天空三月成立唯一日月图那在开不在也就够够够差别心头把穷月经
1: 在国内彻底独占几个
0: 托给年差恰仓学习才会陪伴那在马拉其实秋月所讲在心别自信提到你接着去决定出图冷处去你不具体你没托就都着心别目不出席月他拉马翁别去抗战西拉目不地做都不这一年恰不恰着心地达拉秋月拉了亚能林地拉吃连接一月几个错不他对你这些拉有个啥不表现去年级别宿舍作业人气逆来三红短天见面四百米路的连三能母团年一望中看男女结巴肩背小就赢
2: 年少的女子十五年样子的配备门端卡着洋茶的他在玻璃地上
3: 亚米金边能空地不灭不当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配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鱼别亚米拿出去洗洗自信给您去列出别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空给稍微给多了明确给鱼人难卡亚米过能够让普通民变团的小军刚也明白眼泪上头
4: 军统也没念这趟天外人心气也没念了偏不远军人用了些许语言些许语气了给林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娘陈郎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接从康

0: 咱们先给从杨家街送来了，小不得了。先打，演员里啊，绝没给钱，苦又给钱，你不看这么多了。我特地没退呢，去去装了家里的鱼。但你从孔美那一面呢，俺就咱们先给从下去去装去，形容给装这一套，军给国主下注，你当去新贵他，他那些钱呢，肯定退了零售，忙不起我这水平。
1: 当然，这里先的点菜为吉利啊，沿路转经不是个俺可把穷的。我这阿家，区区连连来着，满切切。阿家那个很多啥些阿公的，看些些着些门都。特地引进米几土路，阿家对不起，可能这些小阿是的。但吃这些，那是不是些小块的吃的呢？满街有人。
2: 哟，阿家满街有人。
1: 满街有人。对，你过路的可能就是金子我得来着。听人阿家你。
0: 嗯嗯。
1: 等个日子当，满都区区装的。
0: 谁不拿了？嗯嗯，
1: 等着嘞。
0: 有有，
1: 大家抓，阿家抓。
0: 有有。
1: 大家抓，阿家抓。
0: 有有，叔叔，我这过得把钥匙给先。叔叔，他去修理一下，还在请不得？
1: 阿家罗，他罗罗松新庄嘞。
0: 罗松。
1: 哦，
0: 大家点点去修理一下，给我约的约。
1: 啊，
0: 宣传的
1: 阿家太辛苦的，你妈俺都一个接不得，我的。
0: 但秋收是对咱们，那是明天的事，妥不嘞？
1: 秋收是对咱们，那俺做一张拿了来续备呢，得得多啊！俺做秋收收收是对咱们，可，辛辛苦苦的做那边的，弄个这个事多啊！嘛是俺做一路上不单，他再秋去，俺秋收个抽不秋才交的，听说送这些个啥子啦？秋收是多啊！俺车上秋收是恁这样，大家跟恁这样，老早恁这都啊家，俺听俺做三步招啥的啊家了，大大的拿了来，我呢。
0: 可能就是地方有个钱，嗯嗯，啊，你再不可能配件修什么钱玩嘞？嗯嗯，现在有对账吧？第一讲的了，但是配件钱就账吧，俺就有个大人来就对吧？但是速度最好嘞。啊，那，啊，你，但现在的，那你他六月才打车了，对吧？这就对了。
3: 阿木，今天有人有在做？
1: 对，俺们爹爹，俺爹在公司，就在这干了，俺们就蹲的，哎，第二个俺们就给三铺给，这边就这车间，让美女那些帅哥娘们来看家嘞。嗯。第二个俺们就当给到处打过了修了嘞。
3: 俺给那个做呀，嗯，的，苏丹苏路达，肯吉天的，我这是哪里用过呗？
4: 俺都是外地人。
3: 连租不起的，连讲不通，甚至地连租借钱讲不得出业主。
5: 啊，
3: 讲不得地的，租不定地的，甚至看不得大个人吧，租不定是人家讲甚至地连的都有。嗯，金租不起，嗯，但得最近老外那些就是的，干这样吧，别的，那村长，嗯，甚至地连租巴呀、药呀、他呀、村呀、车长，但得是我地方，你村俺住。
4: 到首先对不来接上，人家去，他就那样，准备要接说，几个拿路的等着，到甚至装修建筑，另外像下，到头上通知家，另外送酒家，等这些的。但当地啊，把这当这全部永住下的中，俺就到等这干这边的人不给，过日子人们吃不惯，我都叫下来。当地俺地，这不一般，把，但得是路就在那，路就学门都不着，把白米肉的米肉姐姐。
3: 将来的嘛，说不定人家收收人吧，的确没得么着吧，就是地干的，我穷吧，就是这样子。嗯。大爹开始地就吧，我都讲养个吃不够，就当年了，可吃不得，直接借用吧。
5: 啊嘞。嗯。做不到。嗯，
3: 做不到，甚至的可能讲不得钱嘛，当然说，都叫差生，吃不够就当的，我吃不错，要不？
5: 啊嘞，那是。
1: 哦，
5: 那面做别给啥？
1: 哦，对对对对。
0: 也把山苏拉，是那那，哦，
1: 等着你们这。
0: 他们啥？我好过。他们那是民警员呢，恰恰为那他们那些拿了呀，人家啥的我呢，他团结那个团结人是吧？但原来第三季做批改签，密码我这个拍照拿了呀，但年度的最后的排队上吧。 肯定是出不恰恰，肯定是人家姐姐，俺们那看这个，就那，他们这恰恰是男女主吧，恰恰那里，他的苦力没得，主动走路的，没心的说许多。俺前三天的请俺给那点点就学习，给那给俺做一下，要你，俺做到培养个水军人跟俺呢，主动参与们呢，人家的在乎，肯定是姐姐别能够有没我就是那罗那学员。
5: 那是那是，俺最你这的，当过，全家个呢恰恰不着去呢。
0: 아니 샹지 샹요 어 테네 카리에서나 골롱잔네 태장네 죽슈데 딸로 세치오리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두고리 가면 니디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치오리 어 또 들어가서 차셔서 시주 양다월에 니들 장외로 왔다.
1: 니들 장외.
0: 어 니들 장외로 와. 제가 비나 로리야 개발지 되어요. 니들 가서는 그게 니들 그 록수 나로라 아니 어 상신 상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상 어 파미 어두 침바 아니 롬장 파탄제 두주 땡기제디 파수가 두두상 민어두기 수가 두고리 수는 파나게 침상은 세워주고리 하나 김산 재고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산 피 재고슈 세니 아니 지샤베 두주기 투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인 거다
1: 아네네
0: 와 만도 고한테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1: 아네
0: 나모 마고 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신의 세제다 단다 고도도도 차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대 샤브죠.
1: 아, 네.
0: 어 수자 니바야 어 능부대 샤브죠.
1: 능바시.
0: 수자 수마 티베 누보 샤브죠.
1: 아, 네네세.
0: 아니 권리도서 아 고당 스케브제 녀제데 고죠. 아니 신에 고래 샤브 따고요.
1: 네세.
0: 어 자장 단다 디 쇼가 손남 다제라. 그랑게 니마 배우 루규 때문에 난 제스 커요.
1: 네스.
0: 어 벽에 니들게 최고 나올려 남아마고 수도자 세진다 세번매배 아니 니수 제법된 나오지제 수입을 했어.
1: 오늘 뭐 저 역시 나서 나들이 사실 내가 이게 오늘 남스 만장을 치세 다 나스 되게 이봐 사실 나스 남스 잡주변은 되잖아 봐 뒤.
0: 大能嘛吧，他那是。对，上街就是那么需要嘛的。是啊，那这样子我就是那用过呗。上街是的，哦。 딤마르데 돔게스 그래.
1: 돔게.
0: 어, 돔게. 너무 강게 두스케라
1: 말고에서.
0: 어, 네. 그렇게 하면 된 거래.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다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1: 쳐.
0: 이 날로 예 잘한데 요 알아. 그래서 이제 마쇼 현대게 뭐 상징이 돼요 말이.
1: 레스 레스 레로. 나들이 인바사스네 랭아레 팀좀 추부세세 길알데. 참에 차게.
0: 그렇지.
1: 레스 길아. 한 세치시 이체다.
0: 나도 저도
1: 규제 소부코나 저한테 대야 난수 당인지 고게 생각하게 잡주스나 도.
0: 나도
1: 첩진스나로나 신빈. 앵글아게 디나로야. 어 코나저 규제 난고야 근데도 직시.
0: 그바.
1: 나코나 생게 소야.
0: 예데. 당은 나 다 요다. 나 사람한테 도도 시아브라지나. 그래서 배배야 로스도 까말라니 양식으로 하면
1: 지지 안 친한 사람들 있으나 나 숨냠도 닌지단 저 입에 샵셔 되지 신난도 아

0: 야쇼고게메아자샤라되기소용디즈르마디심다갑시도제잔더스뉴비야아자샤라지랑칼상소지랑마데민동아메간다치가티겔너그민도아자샤라지랑셰단좁시도칼남브레라
1: 이미 땅아 깨자 깨도 쉬는 뒤에서 가르 생부 유매 꽃 수유금이도
0: 아자 샤라 기랑 공순지리샤 기랑게 로드만 승미는 안 십시를 산주
1: 다 깨진 게 보시에 먹고 이미 니에 메스디 닝부스 맵시에 베디 동세 지샤 나 롭시기 기계 체모지게 수수 볼로 롭스 겹도 우요 마시
0: 저 하얀 게 기랑기 두주 중에
1: 롱라베 가바 제그셰 단등아 롱게 깨줘 시기
0: 디 예니 크나브레
1: 로다 쥐부 쩌춘르다 차스겨 사밍마라 자스 바슬레야기 뒤즈시다 디게스 차샤 당아가 제초제 잔슈다 그 제초제 다니에 세고야 창마시에 세세다 라베 갸비기 그니니 로치그미도 이지 저촌라다 차스게 우유스기 이미 니세네네 용가 마즈바 타오네니 남다 게임니 하야 뒤르 정식게 우르베 아
0: 아서 샤라 좀 만나다 구스 니우르다라
1: 니 좀 바모카네 젠부 자자 수비기 레가 자베지라 당아 아무데 켄네 지게 미도 근제 겨우제 나 근제 겨우제 아
0: 你爹呢？哦，你爹呢？
1: 干些云南狗子学的，
0: 天大地铁了，既然给没这个钱要了吧？俺没这个钱要的，你还是闹不热？啊，阿才笑了，阿才笑了，既然给赵春来了，不叫也不要嘛是吧？
1: 今天我们西的赵春来听我举了到了你是多少人做的谢国庆的明确手脚了吧一年天数第一次被你手里我让他叫海洋枪子接不擦手呢一路吹电啊金山中起第一里听我你是天数擦擦擦不是吧让咱们这开始有啊我小学语没自古写自习给什么让你也不那么写呢
2: 姐妈，俺拉不着那了，我家家钱要用个嘛事？
1: 弟，我家家钱嘛，这个，你知道主要钱要嘛事？没读书人这些呢，既然给什么穷到到那的，他还只有嘞。你也看不穷到到些呢，没苦过什么？长辈还过穷些是？俺小学语跟这些呢，没自古是啥学过语？没事啊，就算包点呗学过。我这现在过时，你这些钱没读呢，算包点钱，你不考虑啊？
0: 用嘛是，俺没推门。听这声呢，既然给孙大姐姐赵春来那么苏子面不着，我你没打不赢，推得没。哎，我那钱呢？既然给姑娘，强势接不中队要嘛是吧？钱呢？特别去。特别考虑给我输血的。
3: 바슬린디 팀도 과 말베
1: 고시
0: 기란게 팀도도 배셔다 다가지요리 하지 니에 카디는 다그럽지
1: 디야 내 힙시였어 디에 덥시지리 최다 시기 ཉེ ཐེམ དོ མ ཉེ སོ ཅིལ དེ ཤོ ཁེ

0: 아야, 미스다. 아야, 드링은이 자스 바슬레가 두교 제비부. 랑게 진저 레마요 사르부. 겨우야 로다체. 겨우 도바 드려 토블라. 네부 맵소 니 차라이. 네부 지저우유. 네부 지저우유. 네부
1: 지저우유. 부승리는다. 아, 자, 쇼라. 부승리는다. 네 주나이다. 좋아요, 마. 네부
0: 지저우유.

0: 왜 갈도?
1: 저 이민 나 저랑 가봐 입 싱글 봐 저랑 교구 청기나 로니시 아라니 진짜 제 차없이 저랑 게 시에 마집 치라 아나마 쑥을 봐
0: 쑥쑥 Nye chung yu lo che lop chim jim. Lop chim jim sa sima, rang nama sui ku.
1: Jo Yimin. Jo rang ga xieb du zu ma jib chi la. Jo Yimin. Jo rang ga nga nama su ga yong gu sui du gu. Jo rang ka wa yu. Rang ge xie bu du zu jie bu zhi be. Jo Yimin.
0: A zhe xiao la, ge lin da, ge lin na an. Ji ran de xiu da. Ge lin na la. A zhe xiao la, ji ran gu gen sui a, ge xiu xiu ge ga jing gu.
1: 是 阿姐啦, 罗皮皮。
2: 刘一鸣, 刘一鸣!
0: 呀, 看上去, 看上去。
2: 你哪个地名, 都没让老爸有什么, 你也出联系了比不?
0: 没让给, 我这么穷, 既然给我下次求生了,
1: 阿姐啦, 你的地名的年长小说, 既然查给要求面子, 第一是, 你给人达到需求, 卡里国内者, 卡里西武云内者, 卡里卡里云内, 俺送给难达, 기란 자기 준비했지라. 니디미디 기란 파표고.
2: 주도 제목어. 라교. 나맹갈게사. 진소근 마사마. 디제 정말지. 장소니 샤르보. 나맹갈게야 데 룩다 튀버시. 라뉴시. 튀 남이 아라스미 정말이 마사마.

0: 소냐혹시
1: 아차 샤라 기란툴 게마고나 녜 기란기 북습시는 용두겔
0: 랑게 칼시바
1: 아차 샤라 기란게 녜 암라나는 용두게 지방에 기란 따도시죠 지주디 녜 제로시죠 암라 나 지랑게 부섭니 안한다
0: 랑게 문에 쓰고 유베
1: 나 능미에사 저 하얀게 베디 나 다터치기 세상에 주저 짐숭중 쓰기 저 하얀 다다 총사 네 지랑 다다 쉬셔라 지주 네 제로 쉬셔 용두겔
0: Ali khalaso, se saasun na xie chokshi.
1: Amla, kirangi xie xin namu zhibe.
0: Tanda ra lop zhong ya hu qie, gyar zhong ya hu qie ni. Ngan zui lop zhin de su su no, eni nye buk zang niya cho.
1: Les, nye yin ji yi zi lim xie cho. Amla, turtim nashi. Nyeba tsubshe jo.
0: Kalaso.
1: Les. Amla, les, mangshu da. Les.
0: Ra so. So.
1: Les, shugi da, amla. Mangshugi.
2: 明白，阿妈，出去送哎，搁皮去了。阿妈，俺刚让我追起来，肯定轻松。我追起去，你我追起去，一年一落起嘛，送又下雨。阿姐，阿妈，还真有，你阿妈让老婆不？俺饺子刚做菜，饺子抢子给不有。阿姐，让你吃完菜了啊？刚让我追起来的，从那菜牛不能行，卡着过你对那牛不等着嘛是吧？阿妹，谢不赢不？可离奇的，对面自己一个团结着的。 俺然做呢，老几子老几子都唔住，叫把开要嘛是，然几嘛，哥哥哥，俺骨头民多，嘛是，没得你个让了老爷民多，而且俺们让了老爷不，那让吃完嘛，才能养个多个，我，你这个天大钱不听这的，才给嘛对侬可把用个嘞，婆母对俺大这样劝你民多，大个热不，哥母都不听这肯这人呐，我那婆母钱不差着。
3: 俺们同都写册运的。罗曼给自动提，北大荒野江北创业牌头店铺的孽缘了。徐海洋给赵春来了下半年，对东西他对东拖给吃么子脸面？可没没做么样，自作给吃么提那娃了，样式错给月，一年胖了些了，吃么提七十年七天都送的，有人没过娃了。
0: 也中意人了，体味可没吃错穿呢，
4: 那么些买罢了，有中意人。永贵爷，
0: 阮明成，
4: 陆俊赵春来，俺俩小区子让他下个羊皮，给先得不得吧？有。
0: 得不得不，给我也是的。
4: 用啊。

0: 출시돈다.
1: 영화 야주. 슈하양 두둥르베.
0: 시. 샘차스 타가라마토메.
1: 미미사디 딘제지. 레알강 고마토 노하샤 요마시. 마중게 퇴년도베. 내주딘디 마고토뉴시. 슈하야 오늘 포적으로샤. 방지르.
0: 당시 한양 총업디 나타디 닐람이 배수르시도
1: 닐삼시 두기 이내 루틴 저천래 랑그이지 리구증 부르다 랑우는 경고시라도 닐쌤날러 랑기업 경고지래 시라크의 경화
0: 경화에 나 별미지 우도 텁세 내려 마이키하는 경고된 제 가봐지 도시
1: 디레스니 나 송천 중대로 가 중요해 라는 갈 거야도 네 요용
0: 뭐고 나 가게 있을 거야 미도
1: 오미메 네 작은 저도 와 낭담 도와
0: 낭담 미도
1: 先 다가이 말할 따시가 요비 달로 주의
0: 어
1: 노드출래 라로 친주 선사 인지 좋아 혹시 기억다
0: 너 뒤부치 낭다 먹어
1: 던도 적담된 줄 잠을 깊 소리 계속 라로 세세 기억해야 두너 마세 견시시
0: 육쇼 갈시에 내시해 주 야자
1: 놈에 봐 시고야 말이 죽인다 깨 먹어
0: 어

0: 야, 우민과, 아, 랑 같이 가요 봐. 가사랑게 내주모가 비웃어도. 아, 아래, 근데 쇼소, 랑게 뭐라 내걸 쉐베, 쉐비, 랑걸 쉐비. 디린 딱다, 중소래 나 가다가 내주, 쇼니에 랑사 치용비. 뭐라 내사 레오래, 어, 레오래, 고사다 가유. 明白, 야스다, 주어서 하시다시. 无名妹，
1: 是陈宝胜。
0: 对的，是这呀，对的，你的呀，对西。啊，对，你的，啥你也对的西，呀，对西，破脚路，你也对西。呀，你的明妹，啥也对西，你的，对啊，爹爹姐姐姐我去学习。哦，弟我俺成都联系，你也注意的，其他你六六姐继续学习，拉姆对西，爹爹姐六六姐继续啊。六六姐，继续啊！注意的。哦，对，我明白。让卡西加油吧。
1: 我就叫大家用笔。
0: 阿丽，要是。

0: 야,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쏘니.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세야 초코샤라.
2: 니랑을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 부지 여리.
1: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4: 타스 원조 톰데 창괴장 한리팡 총캉 꿈시 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팡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팡 총캉
5: 야미 김비 너쿵 디부 미바타 너쿵 카바 나치 약스데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르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6: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물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에 직신다. 대. 별 체념 도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소프트에 직신다.
7: 도대 단서에 한거디. 진짜.
8: 링고 딱쟁게 한거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멸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겹사. 그리는이 링고 딱쟁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부도 와
9: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추위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 징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셔브주 토네 케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스 총기 진관추 냥제 화람 카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 총기 섬주지 추 자드기람 카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nga 구구초
10: 체당 렌베 류주 나나 대당나 편부치
11: 我们今天的经历

0: 네 드래곤의 개체보시라베
1: 전제 루트 루정나와 펩쇼
2: 루탕춘베 세준이 대단기 개린인
3: 바람주 뒤준도네 아니 제다 봄 필름들이 아니 차다 쳐보지 대야디 저도 개체보시라베
2: 이라 고양배 생각이 대단기 중지이
3: 달롱아 다 뭐 제지 제니 그래서 생감 고양고 바 양고 자기 대참 시지래샤
4: 너다 내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5: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 제네 리뷰 용기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체름 못 제다 같이 셔주래샤
2: 대와마드 개워 수양네 탕부총나 계례 파바지

0: 잠주.
1: 아니 날 차가 많이 오면 가리 봐.
0: 나 가사는 시 자 롱치만 용해 잠주.
1: 陈宝生, 니란 치고. 장근군은 안 남았어도 유배. 재리용아, 얘 창세 바스 랭가 전에 유부두게.
0: 아, 랭게 단도 디, 나.
1: 랭 유민동아.
0: 말이, 나 랭만 유매. 랭 랭유는, 나 랭유봐. 니스너, 루부톱야 딘저일러스기. 마시네가 랭이 단도, 님도 심해봐.
1: 단도 님도 시고 여줘봐. 랭 뜨비유는, 얘 창세 바스 랭, 지마시비야가 뒤쯤 먹고 여줘봐.
0: 우미메 랑게 셰브데 우네르 봐 용아 바슬레스데 디규리 응아데비유 이네 우미메 랑게 아챠챠 지미야 봐 되메랑아 가르주 야 교비지 줄라고 말 봐
1: 교비기 마시 그댄츠 녀쇼 陈宝顺, 我那些你也让你也得鱼, 我还让你搞不鱼, 我让你们都想给我钱子, 偏最给我要这, 我那些能看啥, 你也阿面, 让我老婆谈大面子, 今晚我有啥图吗这三不下?
0: 吴明妹, 让什么地方去啊, 你也老婆查了其他信息啊, 我那一, 一马心让多大的, 我心里,
1: 俺来个些都没有预报啥，第四季里，吴明妹，让什么在瞧嘛哩？我你前次给不差钱，今嘛早给对，刚刚开车呢，就交给俺你了，打多少钱？若不行哩，我那人就交给俺我那要不是啥几个，你这，让司机点不起哩，你让同学请嘛是用多个，都是点开门的。
0: 吴明妹，让我那年那么远呢，你。
1: 点这差几不是你这，让不给你用不随手。这点这是大有效，巴斯林他该值吧？
0: 这点用嘛的，让了同学这边说出来的。什么天嘛些啊？俺我有，就交给俺那么所有我这些啥些。我那人，搁不得对，俺陈宝顺给，那么再不起水吧，长嘛现实就有瘾。
1: 陈宝顺，你看你年年一把明白？
0: 你个人，
1: 看你年年一闹，俺让你巴斯林都点这是大桥嘛是？
0: 用啊，前头巴士可对人家着啊！
1: 俺来鼓掌，俺可对领队员呢，让俺连起来过。

0: 사장님.
1: 감사.
0: 됐어.
2: 저 봐 주세요. 그래.
0: 네, 하루 전에 봐.
2: 어.
1: 陈宝顺, 我引机长拿车要卡定吧。
0: 卡切松, 明白。 이안에도네, 니라나치제, 让能吐一把。 나라니, 就下次给周月里。 然年那里王姐, 就叫肚子瞧什么。
1: 토니 모토니, 개바카리어래.
0: 모토는 용마리. 니 파문 니 엉아부니 촌사. 엉아 중두니, 就叫给 소중체리。 주저니 파무다 키에메
1: 장주저게 안로르마 침치 나마 리모촌 근데지가
0: 하 티레싱 마리 간단히 가위 외시고 주저게 못 외치리 주저미 하고 싶었다 저도 明白

0: 야매네 퍼스시 구도 니저저 중티룹 사제 솔레스나 알아서 너무 되게 투스제 드네 바슬링가 조초리
1: 진짜 용마시
0: 카리나
1: 나라니 바슬링 차비인 아메 모티마 제네 탑시 메바
0: 장가 아메 단도 못 되시면 누구에
1: 나 섬제 란치 가지 찬스 시켜 봐 장주저 가고 그래
0: 진짜 마시 이네 니해지 좋아서 봐 니라 나 마음 수익원로 토스 마시나 유구 마시
1: 쟤는 엘랭 라니 바슬린 장주저 로리손 돈 지그지 봐
0: 쟤는 용아
1: 바슨 나무니 바제라 체리 삼시기 자세 바슬린 찬 할로 대용 봐
0: 용아 주저게 니 나무지에 뭐 라는지 수입하고는 딘데 가고 그리
2: 雄畅雪密给城堡顺利，无名美给苏九成奸淫，文帝无名美给孙郎谢为尊当提日他，出归低空切入温柔三百生者千不月，无名美给泥巴土特批抗御当地仁义堂城堡顺宁这七百财木提人，所说面下喜盈亏钱呢，结束了出第八八。陈宝顺银把热坠通的银拉苏苏阳坦赞黑面系银把阿将绝密银

0: 如果到时你也是去，现在我心情也对，也给他了年少学生。南极连绵连个车马人，我你就给木头，拉女婿。如果真的几分点嘛记得，确实先不靠近我做你一顿如何给再去土葬，心情连个做端啊等个人。
1: 不许给我木头。
2: 保顺成年的事情，可都是你如果经历的，保顺可能乐同很多。保顺经不听这恰有事，是是是是，单独起都是。啊，让个先把用车多，一年俺这边呢，克拉索亚达，走路主要，不过就没事。如果保顺了每次去单独起自己呗，像什么情况呢？你单独起去了吗？ 나머지
1: 7명이 있는 말로 대응해봐. 카리, 양병
2: 우주 신입이. 주변, 다 딘제 멋지다. 알았었어요, 양고 퇴근
1: 정도. 남자 정말이, 난 보면 역시 그렇다.
0: 어?

0: 부기비나 알로친 조두르베
1: 이내 나다 찬스 먹겸 조가낭 부디 근저 저오레
0: 디제시 괴화 아 양매나 일부도 과셔 산 장비 좀 인시디 하스갈 잼스가 지초리 장 소부 약세스나 팔로제 아 부디라 알로친 뒤 찾스마 총스나 장 소가 용처 용두게

아야 우미미 샤스김냐샤 수수지부 유베 미다 샤스게 토노 띵원에 디기 디엠시시 아야 샤티제스 아야 마제바 주고 유샤제 존예 요스베아 나라니 뒤나면 힘도 돼 수소 원회 보고 싶기 김자심 디기 대비 소화시키기 그 제비 뭐 장기 가진 쓸만해 아가리는

0: 예리.
1: 저 이미 언니 언니 맹가를 저거 말해.
0: 아치. 괴화. 언니 찬스 봤어요 말이라. 먼저 얘기해 봐. 맹간 전부 진비는 샤지 지금 왔다. 상로 뒤지. 뒤 엄지라 락세. 지단한다 요 말이. 뭔가.
2: 영구이.
0: 씨, 엄지라. 아, 뒤. 예, 중무리. 딘데스리. 뭐랑 묵고자. 걔는 용마리.
2: 쇼다, 뭘 쇼다. 아,
0: 야. 야, 쇼다.
2: 야, 쇼시.
0: 아, 씨. 야, 쇼다, 저.
2: 야. 야.

0: 엄지라, 근데 청소.
1: 네, 제 도움도
0: 가진.
1: 거기에 나가 보고 침부 차시야. 맨가 제 진무도, 네 제 도움도 와.
0: 엄지가라, 네 좀 창스 예비리. 맨가 제 진무는 샤주 진무 알아봐. 네 지난 쇼팅조 샤주 진의 용도 그래.
1: 네 로마 제미, 네디 자기 등 말이. 대마세 거기에 나 보고 침부 차자. 민소를 네가 열다.
0: 보고치고 좀 말해. 민서는 내가 가려오래. 계란 둘 때문에 난시. 무이티엘. 난 다 먹어. 기스님 슬라비는 갱에 기초.
1: 영아. 이내 년년의 시행이다. 기스님 슬라비는 내 갱에 기말다.
0: 영아. 계란 갱에 기말해. 갱상만 하래 기초.
1: 저는 영아. 니가 들으셔가지고.
0: 规划。
2: 你엄지라시사비로디브제부드과시니치로구디오아상가하시바아대시기샥주진이두미두아지规划列车里面吧写好多엄지可拉苏鲁拉普奇姆的听上拉在天了学过也要嘛的小区沙塔塔姐姐说不卷情嘛的落地皮，你去了古店。

0: 저철레이, 니 아자 민메이 창스케 브로리 이네 민 컨디션 남아 두냐 이나 니 토뉴메
1: 라인이네 디제 챙기 고여블라 컨제 유메 창스케스는 하후시
0: 아치 아자랑가 아직 쉬어다 저 하양 능시티네 집에
1: 마시 디제 마시
0: 아 저 하양 능시기 사다 디제 심마 차이 가리 이나
1: 公母啥意呢？这点地头，没啥没搞就整嘛是。可惜海洋能行搞不有事，可惜伢现在在这搞不有事。伢
0: 那叫海洋也会通气，起码俺来叫海洋能行没得的菜，这点地个，他没得的用呐。
1: 看他找不得的有劲的。找不卡水呢？海洋能行有嘛事？

0: 야, 띠. 아마.
1: 알레 부다. 바스기 거들린 바. 오미메. 장아 세브쇼다. 타나쇼게린비. 수척전제종아. 你也没提前送的 我没提前, 你怕认识, 阿妈, 我陈宝顺的巴斯林擦, 没提前那片道有马事, 让, 让真修不扎,
0: 阿妈,
1: 让卡总, 苏让个阿妈这, 让马久, 你也顿点摩, 马久, 你让你写个一打，何炅妹，妈给我去，让猪妈是吧？勇啊，你的亲姑，阿姐啊，
2: 妈，
1: 阿姐啊，
0: 阿妈，大弟，
2: 妈，
1: 这就是。
0: 아지 클라 차기 없지 됐다 샤 마세는 문에 방야 말해 어디 주모 보순 드레시 니파로 자마 로스야 오시고 지마랑 게 클라야 오시던 아 뭐 어 용아 민과 제너 잘로 르기기다 두 세기입니다 지마 클라다야 마십시라 뭐 용아 지마 다쇼 아지 아마 小妹，啥对的？小妹，啥心都求嘛是？阿妹，你最近有没啥事？昨天，你那个妹子的，哈，俺从那个餐厅里面让开汤送，谢过也是要嘛是？你就叫。
1: 记得去念头肉干个肉饼算子，没啥买，抢巧吃吃吃。卡人，人就叫念头肉干个肉饼人。
0: 哦，河口盐辣居，念头肉干个肉饼人。
1: 河口盐辣居，人该是呢？河口盐辣居个人是。
0: 哦。
3: 明的卡是啥？陈建国啥？陈建国哎。啊。啊，何国辉决定演拉剧，年终如果还是不愿意，明了陈建国事业，看不上。开始写着，确实西边也有了，后子婆江西也有了，我们对头妈妈很了解了，再也没去下事业，俺就当他那是帮你猜牌而已。
1: 一滴，卡些算啊，小妹。让给俺弟哥去那马些不看事。
0: 让给俺开车嘛行啊，看到金山鸡恰啥子，俺们这马都偷的。让给叔叔舅舅在外子里去有事，你那让给舅舅，你倒不认识，马些也看人呢。你倒不明白，看我了啊。
1: 阿丽，哈，天子婆母说，年多不同意呢，俺们咋行啊？哩，一年天晴嘛哩，年就叫明阳过节哩，俺俩要是咋行？让他们那天天搞不起哩，小妹。陈宝顺，让舅舅给俺通知，俺你这样了没听嘛钱呢？可这几个？
0: 听这些事嘛哩，你也搞不起别说。
1: 就叫给天天搞不起的，
0: 其实就叫给没听嘛钱呢。哦，钱呢？其实。 지적에 무지 맞히네. 니라다 카체 미도.
1: 문에

0: 월 함니 리고르탄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바시인 섬디 툴라 제고기 뉴버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토블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토베 뉴버 덴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가족가시가족세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칭완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카지 칭비탕 나녜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면제총캉
3: 다야 자기사
4: 자들레 돌돌주베
3: 자가디스스케바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네 말에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네
5: 人中的面子里切张炸裂卷起面都拉
3: 炸哪股也不是切意所以这门有了点解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门有呢就是地雷人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是领给炸呀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布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哪部帮部
6: 也不是要人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电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人了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领过下蓝旗给科普洛车开始韩立方从康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同参在娘这期明了机这级别接心起过比较银明了大姐前在明年给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找米西毕竟避免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明土脏西木脚子鱼 铁西克拉米热不热七八汤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汤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烈片有关中俄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我也估计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咕咕咕顿暗你出

0: 왜 또 나왔다?
1: 샤워, 나 주시슈다.
2: 응응, 야.
0: 도스구나, 니 주시 말해, 니 치매래.
1: 가다 주시소사, 치매.
0: 해봐요리, 동거, 치매도 남사. 벌써.
1: 시,
2: 나 진짜 그때 잠수에 서서, 완주 뒤리 레그시나 정마시.
1: 아, 고다. 계승아 주 소소 규시 재미나 장치야 겨주 말베.
0: 어, 도스구다. 더도 뒤쳐 주인다.
1: 하지. 랑아다. 치치갸샤. 감사. 나 자가 진지스기. 랑아님도 장치 친데드게.
3: 응. 나 중주 자가이. 장치 셰도세. 장르체제대에다 뒤쪽 졸라마스베 딜레 춘주 자가다 자가 춘중하라니 칠 세무자가다 뉴젤르죠
1: 이따 갑시다 딜레 춘나 배혀여봐
2: 샹워
4: 후우 진바이 자가 관찰로 춘 태도
0: 시바쇼 가메 가츠 세이가
4: 시미시 도마코이나 보통나
3: Hmm. Hey, Razu ni dare shi, xie chuo men jiao da jie le lao ma da. Zhou de xia ga qi ji, ga ran yi zhe.
2: Hmm. Ti ling ke nü jie di, di le ta zha sang zhe xie ke nü jie si le du.
0: Eh? Oh, ma zhe de be de, se li gu li shu xia.
2: Nie chang ma xie xie xie gu, zang zhe xie di zhe chuo xi ra yu shi di.
3: Nie ran le xie xie si le bia yu. Ke jie bia de chuo qiu ne yu ma shi. 계시 저 접지 있나? 네 샘지죠. 저 접시면은. 잼생미.
1: 네랄 미크시기니.
0: 아, 계지 잡이네. 잼기 뭐다. 네 사수체베. 계지 무야 죽어디. 저도 시긴다. 야, 나 탭자 기글 내 보이나 또 아. 어, 이 계지 못 봐 봐세. 파를 뿌리베 가면 거라 계도 그래. 계지 사야 거비베 가면 거라.
3: 그렇지, 뒤쪽 접수동아. 띵은 읽어.
2: 왜, 여자들다! 삐바바!
1: 그렇지!
2: 삐바바!
3: 헤, 잼자도 문에 빼라, 하시도. 나랑 이 칠월 잼자자.
1: 아, 기니 입게.
0: 라가 소수 교수 제재, 장드시 약체도 말해.
1: 에, 네, 텐데도 와겠고. 你 k 脸 i
4: 아
1: n
4: 不
0: h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네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别 표기 주진 订阅帖 健康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健康 불류 초두 성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는 겸유 변종 사비 탄삼 독된타 허승 사빙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림 뼈든 그 조두 후다 제유 예비에 뒤르 사바두 양주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别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别的 후다 제주이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Thank you, Kamsa. Ni tu rang chung ne ne chu tang cham do ning de so ge gyu li ya zhu cha tang si wa pe bu long jin dang so de gyu ren xin kin nem xi ti yang si tu gu yu de tian chuo bu nan bu cui qi le pi bie ge su tuo ke nem xi nui cai ya tou sun na ro de ne wen zi che ba xin ne tou wo rang chung ne ne chu wu gyu tang xi gyu cham tu cheng gyu ning zhe le cha ba chung wa mian ne zhu cha pe gyu sa ji ka ji le cha ba zhong pe gyu lang ba tu me tuo ke si bu ma se gyu le cha ba zhong ne qi wei pa pe gyu 당능신 참두 위규탕 속에 홍의 식질 홍의 의리키 실규 제키 산에 카질 참슴삼 야마 죽차법규 선인님은 너추 위규탕 실규 참두 닝지체라 참부충암년의 죽차법규 사제 카질 참부중법규 당능신 메도키 스브마세규라 참부중문의 치외파법규 너추 누규탕 식지 쟁규 흑규 태세 실규 당 쟁규 흑의 흑의 당 실규 늘이 제라 증명망부권의 그런 남티규 사직하지라 차바슴삼 양나 주차법규 뒷말 세주법의 기행기 마오닌지나 시즈당 흑의 흑의 참도 당인치산의 카지 당능시 늑추 위샤규를 서식의 뇌치 닌가 중치와 당 학과톨 흔즈당 딩게 메토체의 규를 서식의 뇌치 닌가 태회치 샴무투 김민경원의 카지 시로나 他是城关区老芝麻布科丢车间长九年一次蹲盘陈主宗老恰不心心盆内人学芝麻布科丢车间长九年一次出盘三主子芝麻布科丢车间长九年一次出盘看不从老南塘内人学芝麻布科丢车间长新年就过盘三个芝麻布科丢车间长二年一出盘 내동라지마부코네름신남티뷰트젠자주니니니서게팔 낭总了南体丢车间站就送你一次批盘可中了恰不心心盆的人写主家盆丢车间站就进你一次样盘马康了这忙不可能人写主家盆丢车间站对你一次送盘卷大而恰不穷盆的人写恰不中盆丢车间站就你一次样盘生意去了恰不心心盆的人写主家盆丢车间站按你就批盘 你们这忙不可能的东西恰不心心朋友车间站新年就蹲盘送总了恰不穷朋友的东西主家朋友车间站初年就蹲盘赶总了这忙不可能的东西恰不心心朋友车间站蹲年就过盘给给了这忙不可能的东西恰不心心朋友车间站新年就出盘错清了恰不心心朋友的东西这忙不可能车间站一年就过盘 他在城关区拉着芒布科丘车间站捐了你一次盘他的如果人穷亏欠能行我的十五年不得拉着芒布科丘车间站捐了你一次盘严重用错这芒布科丘车间站按你就不盘那么错恰不穷碰的人心难提丢车间站给你一次盘 车松错恰不穷碰的人西恰不中碰丢车间站就年一增一盘南恰把娃恰不心心碰丢车间站就近年一增一盘穷门浪面杆子起摸南塘的人西这忙不可丢车间站初年一增一盘三面拉这忙不可的人西南提丢车间站就年一增一盘康人不起这忙不可的人西恰不心心碰丢车间站按年就过盘 天天提名总堂充电卡机器能行我的思路呢

0: 알아 뉴스 토모도 폰에 수르다.
1: 요. 고외. 추가. 고외. 예. 고외. 됐지? 추가.
2: 오.
1: 고외 과유.
2: 로신스.
1: 로신스세. 나 라스님도 알아 동주 제비마.
2: 미스 존 랭망고 싫어요다.
1: 신이 날 굽동부로 봐.
2: 굽동부로 스카스래. 이 콜로 고원게 추라 개비하고 셰브디 니그두에.
1: 아?
2: 고원게 로아도스. 머시 갸균 챔부 겸모토네. 나 저총즈 싱그더비아 추네 튠디 탁추 토바스. 탄더 랑총즈 주진 손사 랭게 카레스너

0: 아체 다니엘 신스 두리디 야유메다 김부제 유메 데데베 미상메 세브신 요시 나키란소 네루쿰세 신드메 이네 나수 신베 신그답드 남르디 레그치드 레중제 쓰고시 영이 근제 제 유메 나수 레중제 쓰이제 삼을 야고제 당마르베 아 돈도 기라니치 기라니 데 레그메브체 데블레 추라게브로 체네 야고 쇼마르베 기라니 나 로교 기라니 나님도 추라게 봐줘 줘
1: 디슈가 나를 진제 된다 다 주제 넘어도 용부만 해 주셔
0: 가지 추라디 나치 주고를 좀 좀 하다
1: 아지 네 러브 임 레그체 세버스타 민도 예수스다 슈가 뭐 아 주시냐 다 주다
0: 다 게임 게임 말이 로주 로주 홀레고 상모데데 쇼데 니 양자 팅치 셰기 나 수 추라 겹제 프로세스디 답투비나 제마네 소와 기부시게 유부지 제사 추라디 나 자우수 허 주고 체도 겸 요마다 야야야야 왜 나 셰 서준이다 고바주니 이봐 고바주니 이봐 셰 상모 소쇼다 고바주니 이봐 셰

0: 디게 디공라 부고릉 시시야
1: 레지 키란세다 머지 탄다 차가버 코야 그 넘튀지 이네 타다 부제 민동아
2: 계속 가서
3: 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坐
2: 얘네 가세베
1: 고소용 안 줄라지야지 김부제이미도 노신게 랭가주도 고대기디게게 켈링규샤제 계신님도 가시기 안주디게 비게레도 도신 니사샤
3: 자다마 니친 커도 니시체 미심규리
1: 진인도 바니사슈규리 레라바 마샤다주 오유 차다주샤
4: 제무도 가서 겨르지
5: 와야 키란즈스
6: 슈니라
7: 코레 나들이데 된다 탁지치가 영빈다. 기라 지다 리오라이나베.
8: 나 정서 조리임도 진다메.
7: 에, 서도 가면 나니 그래. 에, 레스 시다시다.
8: 나도 마딩메. 된다 이제 쉬다.
7: 에, 네지 딘제시. 나즈미 케나즈미를 니도 다자. 나즈 너버 켈리체. 니 케나즈 중국에서 친대히 이내 가면 얘네 쉬긴다. 니도 봐. 니 사슈니 용고 마시. 계세 년도 봐. 예산 쉬비나. 너디게 캐나서 피우메.
8: 년도 봐. 예산 쉬. 팀칸에 팀다제나. 나종우 김제리.
7: 하치. 팀칸에 팀다제접도 고고초나. 가즈부도 고우시. 머신에 급디디. 너 긴섭 제야스타 유기마시.
8: 상게 할시. 게레든 지비.
7: 하치 니 된다디제 탁지 먹고 치뇨이. 기라시다. 니에디 능쿠 탁지 치야 겐게지이. 기란게 세이 겐비나 니에 저지 시베 거무 척동디 기랑 피처 피처
8: 구아 미디 나고 닥쳐 제제 무제 없으기 시작했지나
9: 어 가지 제 있어.
8: 조동.
9: 조동에 먹고 뛰지. 어 조담아, 니 아마 싫어 나대유자. 우 라토기 제자 너무 뛰지기.
8: 깨버긴 뛰지가.
9: 니 깨버기면도 니무 지인의 차주시 아마 싫어 나대유시. 난 우고 우고죠.
10: 자 삼리 역동라.
9: 니 삼다자.
11: 朝东这人把本的
9: 你要不拿死点无疑
8: 也没东西 东这西也不接 吃鸡打打碎 人的人的能够打碎结果
7: 可我们吃鸡了
8: 吃鸡 凭借勇上的勇马人
7: 杨啊 前的吃鸡飞去 明年就当年的我在乡上的兵家所在特别民的
8: 明年年苏里斯
7: 俺在乡上的兵家是
8: 想吃鸡有马的, 吃你继续
7: 俺在他的吃鸡是不得
8: 吃你,
7: 吃鸡
8: 吃你 想不到你到半年三兄弟
7: 用啊, 你要了谁觉得
8: 你要了我继续
7: 你要了谁觉得
8: 你要了我继续
7: 俺在 我又看谁的谁呢
12: 예, 주라 개비야고 양가팅지 셰기 주라 개모토비이나
13: 로요베
12: 제마 모토 교부체 레도다
14: 아지사체
12: 레로베 삼매싱그리 주라 개비야 개첸부리 예, 양가팅지 셰기 주라 개비야 개첸부리
13: 바바, 칼라스 아쇼
15: 예, 영그이 예, 야채과 신스
13: 어, 모나스 주차 신스
15: 알리
13: 고마리 你也干了下下雨，克拉索的，卡切索，
8: 马多姆多。
13: 东米多哎，人家老马是呗，卡拉亚在塞，你那出来也不得死。
9: 出来也别急了，现在卡拉亚在塞用过来。
13: 他那进马是呗？
15: 他那明天早夜你看着这些生不孕呢？给不起阿么多，赶来去那救命死的，如何？陈大弟上了我那去看过些啥事情？
13: 如何？人家重村那个米仓嘛，人能是可到底这有热情生脚嘛是？可是顶这一呢，重村那米仓嘛，这不熟悉下不是吧？
9: 人，你看是谁啊？钱呢？用啊！我做重村的，我可到退休生啥？我去过个，出来给我请教。
13: 人一呢？弄的这嘛钱用不着。人去过个可怕用呀，有谁？
15: 如何？其实我那没准年名字呢，你让你们都进去。
0: 爸爸长，哎，
13: 爸爸，爸爸长落下最累的，俺去呢，你爸爸长等嘛谁？
15: 我们两个新嘛谁？得等到我们这谈。
9: 爸爸，爸爸长给谈的协议杨家继续的。
15: 其实准年名字呢，爸爸也让你们都进去。
9: 用啊，都是听你的。
13: 卡着。
9: 卡拉索。

0: 조다마 계속 로교 도스네 레어체 부르
1: 샤바 진제 녀세 호게 마요 쓰라 뭐
0: 수고요 소오죠 나 자수나 조라자 내가 용고 소 니니 지디 냐되 아
1: 낭담 낭담 냐쳐 다다리 무요 제 샤이비
0: 어 대유
1: 바스니 대 무이드 배주 마도 마도
0: 어 니시스 바스니 무이
1: 영아 你们记 你也重存了所持几个都不记 我让子去了明王爷死用马记 四岁重存得记 永不撒秋记
0: 赵大们 前呢赵长是我军的
1: 哟, 大乐
0: 嗯 我主意的 前呢就老友
2: 老干什么事去了
1: 这, 了解了这
3: 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袋，带一
4: 오야. 레그시도.
1: 지죠. 겐화양르샤. 전부 대 화신부리.
0: 디니 덥취시. 도스네 인구리.
4: 너 이거 이거 아시는 거야?
1: 야 이다. 야. 어디 인다.
4: 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下
5: 미치면 더 내면 좋아.
4: 좋아, 정말 좋아. 나를 이렇게 해.
6: 무대이다.
7: 어야.
8: 상부 홀드이다.
7: 홀드이다.
4: 사지, 안 좋은 영향. 치차합자.
7: 뜨다.
4: 이 멍구리에도 와.
6: 리샤,
4: 내가 제 서기.
5: 야, 리샤.
4: 제가 제. 여섯다, 여섯.
5: 여섯다.
4: 여섯다. 여섯다. 야, 야.
9: 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你们要说啊
6: 是。
1: 书记，
0: 书记，大马有别。
1: 哎，
0: 保证那些水多啊。
1: 重庆那这说的差不多多。
0: 小东哥。
1: 东梅，东梅。
0: 没多呢，路没的。
1: 有有有。你让姐姐听到我们谢意。
0: 是的。
1: 你让姐姐，我就想了，没事。老家那些说着说呢，用着呗啊。他们么就呢，没家了就呗，说着就说呢这个。
0: 儿子，大妈，啥七六七节，同个七六七，那边重视啥节的话？一年我有年就跟这里生了，我那最啥节的交不起，每次有年买早，七六年最里，给我是去买吧，我让你多些多。你第一天你醉了那我当上去了蒙古主义者上给那我动了。今天我让你这花钱投诉吧。
1: 行吧行吧，你让他快点。
0: 谢谢，用吧用吧。

0: 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 나자 청대게 개체요.
1: 당대.
2: 난당다네. 기랑스게 로용데 지브르다. 아.
1: 네. 저기는 염 잤음에도.
2: 나 쇼케샤. 이다 이다. 쇼케샤. 이다 이다. 쇼케샤. 이다.
3: 예.
2: 예. 예.

0: 기랑게 인지 도나나 양스 착시 시부다
1: 니셰 듀르마 장제산나 종기나 홍수 착차 양야 범네 서주 쇼보탕 니가 장부 양갸 줄구 제유버시 출럼 줄지 차도 법에 추고 신사당 캉부소 주드르게 초스 교니 멍시 지구이로 돌균 치보포보탕 캉보탕 추리소 누비버티 산에 타게 신례 튕기탕 출럼 줄균 제바 슈긴 하창 치보티 유버시 롱규토 니가 줄구 차뇽 로니슈시 팅지 지기유 태원 출럼 줄부니 다된 줄외 팔 로고레 권미 니가 장구 법규기 뉴주 줄균 체조 카스 구도소 줄바 세세 체유버시
2: 你和张不敌我你个忙做所中皆有事一年我你个忙做了都会是他爹不是他陆局头了你和张不敌咋都能追踪起我三年穷不是一年六柱头没吧谈的过问过不及不敌想个金白干来不是他接着让给
3: 长梅日娃出水马丹巴日不及你古不及气都不消失落地给那蒙云那顿经给你和长梅出队了出了穷这是给我们这个儿子一年他电影用样你和长梅出游那顿地他就结婚了你把都出了钱不是给我给出了的有啊当然有呢让个同门是不得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有啊当
0: 빨라 투르데나 강에 가서 숨이 내게 세도 네바도 추라지 못 준 투지 망조 늘게니 니가 장부지 겨워주 니 장부지 도투지
2: 제샤
3: 어우 고원게 추라 충주시게 러시아나 텐지 총대 추규 끝탑체와 신신규 캐디 니가 장부 추규도 대외가 체외 사자 양가 추규 거크지 네바도 주교 타치 부체니 추의 뒤교도 대외체외 추라 중규
2: 슈크 미 가르치에 유매 남게 남구족의 시쇼여시 니가 장구 추는 둘이야디 찬송래 탑시 여말다 남게 남구족의 밀라 깔에 겹주우여시 추라 비추 다야면 마다는 당말베 마다래 마라조 로카시에지 소화기부치게야 전부 잡아 세마시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생애면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또대 간소에 한국이 진짜
1: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切在, 明年一年团委员, 现托不了坑穷给我们找你死,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按这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金, 铁连邦电卷个塔,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시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에 통과 미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2: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进女兵上阵，国同桌女也懂得。盆中的娘都，不要再拖尾，偏见也不绝。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下面请别人空提不明白他，那空卡吧，那就要死对吧？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下面你去团结，脚步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一边，下面。

0: Chende, lo yung bi.
1: Lo yung bi, lo yung bi da. Kwa chuka a.
0: Kora chubu yi.
1: Chena, kora chush.
0: Yunga.
2: Yunga, nangtam kha. Tenda di, nga lo yung yang chish.
1: Yung bi da.
2: Zana lo debchi a. Ngo. Aya, nangtam kha.
1: Zi, chio tama. Zi.
2: Rangang ho shun shing de yuwe a.
1: Chio tama.
2: Chende, rangang chaga lo yung bi.
1: Singwa sa, nye gang ho te korka me.
2: Chena,
1: kye 다다 장자신에게 남친의 야라제 랑가 장모 장모 쓰셔기 제라 가게지 주야 르미도 더더 서로 중에 대해서 쇼크 쇼크 직제 장부 쇼크 쓰기 미츠 사실 장모 쿠쿠제 고시게 말 주고 써자 그와 친의 고소 원시기 최선 로여제 저랑의 깊지지
2: 나게 줘자 제가 나 방고 고스님이
1: 저랑 정서 주시 써자 장부 쇼크래 원체 열다
2: 서로 주야 그래야 된다. 얘 로봇 제도 못 봐.
1: 서로 주야 된다 민다.
2: 왜 그래?
1: 청진나라 아담 서지 좀 말비.
2: 야, 안 저도 상세 좀 와.
1: 나에 레가 전대도.
2: 된다디. 남담 거. 얘 제일 장자천 러스 쇼. 뭐?
1: 그치. 저 다마라 미 제트스도.
2: 이네 전디. 얘랑 셔야지. 산레가 침피나. 그지. 이네 종진나라 라바교가 침는시. 길을 정지 되는 용마다. 인제 내가 야고 쳐오리 신스고
1: 난다 먹어 니 내가 야고 쳐줘 선배 마시시
2: 영원 쟤는 가 중이다
1: 구다 구다 쳐다만 디파 린다
2: 왜 중요 안 먹다
1: 뭐래 디 중요 민다 니 친구가 라는 뉴비 청기 남이 참아 디서기 야야야
2: 쟤는 안 먹어 어째 딜레 수세기 하나 두서기가 좋아 내 형유
1: 대체 아이다 나 중이
2: 예 라
1: 쟤라 디 키교 청기 남이 참아 디서기 쳐다만 죽인다.
2: 다들 가시래. 개자식들.

0: 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呗。我公堂女工可对群养参不与，日节吧。军电窗口所去对群养参不与。另外，你过堂龙过，悄悄养过头了，苏北群起苏北列不行温头白马前，我东养干部行温头。
1: 七六九对，
2: 我给把住，你过去可以当不当堂？
3: 敌人俺做老一把住，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那老里也包了毛了里呀，困住呢，俺的娘说，我奶的肯定都是大家中。
1: 对，啥不下去，我得去坐的是大老奶奶那个。
2: 给我叔叔做完了。
3: 那是，
2: 养我叔叔。
3: 现在两把的屁股都乖。
2: 到底好吗？说话了。
3: 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2: 韩国的那剃秃了，不要去扎头。
3: 对对，
2: 韩国都恐怕也就咱们也养毛小多。
3: 那是。
2: 啊，这边讲俺那都养个差不多七个几米呢，我那能咋用手里面多啊？
3: 那现在两把的，给他剃不多呗？
2: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3: 那给他切个剃死的嘞，培养一个。
2: 那是是。
3: 哦，韩国的伢工资啷子啊？那是一点点老几把多的。我的给他个七十多个啷子啊？听他说，你给他俩添个培养。
4: 지도 카바라 네월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로제파주 지골 함니 지골탄 양규 강탄라 민의 주거 체험시인 섬디 툴라 지고기 뉴버 댄유베 상외 댄버 진네 제다르 고툴라 베싱 딤시 체외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외라 철주타 티듀 고툴라 뉴버 댄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봐주
0: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게 봐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쓰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탕 니콘 그대 균양 참부유 리제바 균된 총거소 치대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숙불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탕
5: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치 유방 바구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 이베 계란라 바베리기 내주 유지 니 소가라 비네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구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바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꾸리미굴
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7: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각바 너추 약수된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추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0: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垃圾鱼鳖，下面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列主鳖，面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几过年，面出那空气稍微解脱了，面出给巨人囊，卡加米过的汤，那空气普通没变脱的，小熊刚也没把眼泪上头。运动下面的热汤，体温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鳖，些许补气了，给淋雨，卡巴昂扎，来我给估计，出松姑姑。 古楚松三年，拉斯娘陈郎富康面康去，面对布塞尔贝卡住青皮塘，那年地塘地内是个是鲁木齐地块卡住青皮塘，那年面积从康，罗个重叠连通区，管不拦，罗个陆琼塘不要卡住青皮塘，那年面积从康。

0: 요즘 아따지 심지어 집안이 내기 편에 동배동에 세리기 세다 부대진 시기 텐디리잖아 편정기 요즘 심지어 최대난 시기에 텐디에 생나이 바슈
1: 다와 튼주블라니 표랑정종 심지어 천리칸기 내기 천재 리치 캐원 예시 홍키 개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기 주린 쉔바 소기 두겐양 시신유 공기 롱오망 외린 변조기 유수인 통구 추두다 내수인 균진 소비 심주기 창래 넘어 중재 상부터 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두기 다왕양 토비 공기 유수인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심주 낭디 변조기 신뢰 천재전도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다 뷰신유
2: 남블랭게 궁감사 다 디링게 레센나라 슈아르 가레스소나 녜 로 줍디 잠디 남리야 벤종 유슬이야 다제자디 다 게섭질 즈그유 정니다 봄람베 롭존 제베 급리야 아니 비진리 치 아니 게라라나메 망부 제주 아 코나종 아지 소교 남베 규림나리야 아니가 치 토마 아니 벤종 유슬이야 다제자중 Bene cha xaabi mene da nga na zu bencho ne duwe yu sun di chang di somdo ngab ki zam chiyo le di gechu gengen lo le ya bencho ngi da gegeb ki junzu chenpyo na le duwe xa yo le nyarca na yo di ya nyarca shira ya wu na yo le nye somdo ngab ki na lo ne da jik zhawe cha zhawe cha yaani jik tsung zhabu wo jen kyo le di ge nye papi ne ene jik tong dunga zi xia kye yun du zang ba shira jik dāchāchāra, dīgāng lé gīgāgwī rīmbē jīgā nāmchā nā sō anā bēnchōng rīmbē nāmchā māngu nā nī dāchāchā nī anā lēgā tōngmā dī anā shībchākshū dī gārā chōngsō sā sō nī bēnchōng nē gā yūsū lī yā dāchāchā chōngsō tā yūsū lī dāchāchā dī ngē mīyū zō gārā sā sō nī ngā nzō

네 공고 참도 때문에 네도 개발 카드 개발 열어요 말해 개발 유니 개발 조 가래 디 다제제디 개첨부 질질 금제 가래서 유순디 너리 유순나자 참도 유순나자 변종 유순 가르로와 디 로동자 도면 날이야 사지 다가니에 대해서 유순디게 세세 개발 가르스 거르스스는 오 로동자 진달래 참부들이샤스 유순스는 유디에 조르 교배 센터바 안타게 제비분이 시지 망부치 신용고도 뒤좀자서 치송한조 내 뷰다더 힘비네 내디 사지 참슐 더 힘비네 내 근데스더부도 뒤 유순고도네 시질린 고도 재산이 내 당부디 유순을 딱제 제제 다디 딱제 망부제 유순 편침부질 딱제 지도 잠바 된센 조드 가르니 소소소는 변종 유순이야 양이와도 유순 나로래 예와도 가르도스 신누기 개와도 벤네 샤르초고네 누초고 네 샤초고 네 벤네 차샤비네 공보 참도 되베 내드스다 야 누초고 네 지금 벤네 차샤는 너리 시즈 되베네 야 연우 장부 교구고 네 지금 하서다 공보 지금 허가 되베 내드스 딱제 전자 봐 내일 지금 자도 디야 아니 나도 딱제 그 타마 대할래 아니 먼저 돔치 가르줘서 스스로는 아니 벤종 내일야 시발 얘는 내 직주 어 내 죽부 뒤야 아니 유론소스다 참바를 시야스 뒤에 나네 아니 사 토브로 믹스해 쟁기 내 유여봐 양지기 갸나가 내다 직송이 배 내 유여봐 배는 사 토브로 내배 내디 배는 아주 시즈더부 너리더부 날로 렛제 렛도 갸나가 내다 직제와디 망제 참도 쿨리야 내 카시지 댕산에 쟤는 소아스야라부 수시스야라부 아니 소프스야라부 내일 지기 바꾸 유대도 갸나 내다 좋아도 딘트르게 내데 아니 열로장고 교고게 내 야 자종을 토에 내 지 렉뒤 잠리 예와 차샤비네 내 샤죠 내다 노초네 샤죠 내데 공부 소 지 공부다 지그 지그 참도네 노초 내데니 다 조데 내데 열로장고 교고를 셔요 제가 내일 변종게 내일이야 직내

0: 제제데 찍네 나 봄람 로베 급리야 유순리야 딱제자지 구급 좀부터 다디 개부상보이 니버디 땅에 갤라샤니에게 까나므리 다 다디 유순리야 딱제디 양자 고주그리스 베네 갸갈 샤샤미 아츠 카카스 제제 다 기급진 배지 레드 첨보치 본종리야 다 양자 딱제치 고도스 디나 자지신리 서시리 캬바리 지지 윤군도 남시 가서치 털 딱제 나네 디나네 아니 주리리 딱제 양자 나야 팀니부데 나도 잡아 엔게라게 잘했디 우치기요 우치니 디나네 내가 두릅지야 유순리야 양갸르지 추두지야디 잘해디 갸라가 만나서 제상에 다디 예 딱제지야디 다디 팔 차샤니 갸라고 추수 민백거를 차샤니 대외견 내거든 자침 부지다 엔디 디날랴 믹스에거든 다 유업절 즐겨 제상 안수 엔 유순 추두도 그네 고조로서는 녀돈 줄고 내 제 녀돈 이슈 접시 잠지 발이야 아니 최도 고소 디난도 하던 어느 정리기 다 레로 초변남 조면나 언론조 남게 더 차샤비면 다 양결 어느 정조 제리신 균에 율로 제리신 정조 제리신 친에 내도 최도 제열 내 최도 제네 대리께서 가져라 봐네 다 녀도 죽야지 예매지 조소 디 존에 다 제제는 언디 미세그 뇌비인 것이시야 언디 나네야 아니 네카시 차샤다 지다 제손 아니 다 돈도 로카시 두루 맞아 비면 네도 돌아 죽고도 딘데 진교 네다 지금 그때 미스칸 송급 제토스 아니 먼저 양자 뒤셔베디 네데 가르켜 줘요선 땅 아주 뭐마 제동 국 경급 중 아자네 제 뒤셔베 팀 당부 네디 급로 가르했어선 종카게 서구 미슈 지금 민도 변의 성리 종을 네게서 열어 순접 존을 내게 제 여름이지 성르 존기 종조 수수 내게 명민도 제가 드린 건 좀 양자 도두자 봐 내가 명다 제가 롱보다 제가 종조 수수다 제가 내 수수 장원에서 대세 아니 가장다 제가 명부이다 제가 제제 아니 즉 수유 띵어 줬다는데 즉 수심 뭐 이 안디 아니 내가 그 찍네 내가 심주 털이야 당한 저 즉 내가 또 제 토부다 개부상 보죠 니네야 내가 디야 아니 게라샤니에다 지금 코란 마시공리야 아니 지금 난제 달래가 지수 순서가 되게 지금 개치부 진단유봐 양지 랍친제 지금 딘데제제 아니부터 그 아니 내려 추도제 양갸라 아니 내게 유순이야 도롭제비 다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대려다 먼저 유순 그제 열어서 유순 지르다 제손에 아니 시동 숨겨 잠시다 시동 쉽게 말씀드리지 응안주라고 봐요 뒤에는 응안주 손주주로 더 뒤에 아니 지금 내가 침부지야 지금 마음배 아니 변종은 내 사소 유순 딱지 유순은 나네 지금 믹세제 미리 룬캄으로 코와 야는 믹세에게 넘실이야 고리 제토바 야는 지금 내 낯을 고생 제토바 야는 법 토비바 야는 지금 넘시 부교다 저와지 토비 라소베 내가 시지 망부진 이야기다 멍시 교수라네 디지다 제토르 제사 내가 니부디 정영원의 차샤비네 유순리야 녀사자디 지다 제손 당아주 룬주 종리야 조샤베디 아니 베디 지다 제손은 계지 장가 토내지네 내 아니 치 야치와 치 뿌그다바 치 지금 체다 대비 내가 아니 순전 야스젠 체고 디야 아니 오네 지금 현도 정부 정부 지금 미마 시슌게 아니 지금 토나나제 갑교 숙치나제 정수 딩은서 내가디 니부디 유순리야 딱지자 유순리야 녀사자지
1: 시리 디외랑 디니 초 로즈 빈인구 디니 슈로 현조 시리
2: Gendawa tindu lagi, lo mangwe rin, sikwe soswe yusun la takje simchun nao juu ne. Sadyu sashi dan namshi gyundo la chanbe, puyu lekbe, ne sape nanshin juu. Kwa nga tuyun jingburu, cenri takje nangwe, gyurim le. 유선의 심지어

0: 제바니 편정기 신뢰 공배 동화타 둘이기 튐보 파는 용외 레드는 개진식인 바 자주 중요.
1: 다 전다 수부대 차샤는 가지고로 쓰소네. 정이 본람 로베 거리야 아니 네디 넘시다 근데 스균도 두고도 네디 지금 장외 살리야 근데 스탑고도 다야디 아니 본람 그 뒤뒤서 봐 로브존 집에 나한테 된센 찍으세 제사 아니 치송아 출로니 gelare shanyere da ane rangre da gune di ane yabuchi shios gune di ane jige mahombo cha shabim ane depsu cha zogochil gyurgu yore gune di ane dande gyachinju yinbo nengchung shodewi nale polo dagje jebi ne miksek nyubi tungur isi ka naso gub dudu yinbo yin gune di ale dezamgi gashin sina cha meba sina cha dezamgi 도나메 랑이 차샤비네 다 지금 여들레 대해서 직셈 난 예시기면서 다 이내야 진에 야라 슈메베 급다 니네 차샘 데르케스 양자라 롭존지 제유 다제지 제조 봐 오늘 전에 들레가 들럽쳔비 봐 제사 예레가 숨부디 군이 소비 돌려 레지르교 다 가서 단데 차샤비네 초비 사도 학도도 변중 조르 교베 사지 되면 탄삼 서구 ān tāngzāṃ kī jīg yūrlōng sūngyōp tēli ya nīhu chīmbu yōrī, gēkhāng rāngshīn yōrī. Jēsā ngān zō bēnchōng lā chā shāwī nī sāngzhū tūngi, dhūrī tūngi zōwī gāng lī ya dīlē gē chē chī gārā sūn, kūryū sūngyōp, kūryū lī ya nīgī mē. Jēsā ngān zō gui nē dī chā shāwī nī jī nē dhūrī tūngi, nī nē dhūrī tūngi kī shōr lī ya kūryū sūngyōp, shīng nāng kī kūryū sūngyōp. 신난 딱지 자데 냠도 내 두고요. 제사 디 레그드 메시지 엔지. 메시지 엔지 손사 지그네 차샤는 군의 정신을 차샤브날레 정신을 차샤비빈날레 지그 법토요레 규체요레 마시데르 계속 미 망부지 군의 스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 내의 스요레 규 법 내다 개바제 망부토네 군을 개주 친구요레 제사 니 레그니부디 군의 소비 텔이야 ane lega chigyo. Diya, ane jine dara kese gigagwe, ane jige miyu rawa, doyan shabdi da tunba, nina cha shabi na diya rangi ge da chigawe lega chigyo. Sumbu na cha shabdi zo di gela shanye ge da misuka na jisho lega di rintang yu, lega di ane ge chenpo yinsi jaje na shasan gune sobi tol di chigyo. Gune sobi diya jine samabu sale dapsaya liya nian nazi gyaru yore di gosung jiya, di jyo ya sa thobo dapsu nu gungu tiksu ma sui ba ane shidruk yore di sobe jiya, di nyi zuur gyo pe tohne ane gune liya di jik yu jik ne rengi ki chi gawe liya ga chungdu ne ji jindu yuwe liya ga su nu ane gigan chi jindu jene ane da zuo da dara kese dozar shita shen de du zamba 지르단 제소네 나저부치 킬생의 명답 저버치지 지게 마신 신도 대시에대야지 이내에 지 군대럽조 제외 규르날랴 룹조 소교자랴 아니 도나 지게 단대패레 지 정이 초변날에 용대배 부부들서 차샤들레 소교제대 참마 지 다 심줄 너무 퇴마 tūmē mācē dērgēsī yā kāshē jī gyānā līyā bōngrāṁ lōgu yōr lōbē gyūrīm nālē nēg shīmchū dā dērē tōne jīg cēchī tōbu sūyēnē dīndē rī chīgu yu jēsā lēg shībūdī gārē sūsū nā mīnī sō gyōng jīyā nē dāqbā ngūncē dīndē chīgu yu nāmdā māngu nāngu tū gēgām nē chūgōr yī nā nyōyā tū lōb chōng lī nā chūyā tū gārē kānsām yīmbī nā lē dī ngūyō sū jīngē nā lē mī cē dā dēn bā shī mā 시지디안 콩도 추와 딘데그 미메베네 신뢰야 게 조야 민도 데르게세 신뢰데 니 고노 쉐베 조자 아마직다 딘데 자원이네 말레 디 체리 남네 조고요 리베 슝노 토네 조고요 제사 아네 니 딱바데데 코르데요 오다 나더부디 롱부 신벨레 샤나다 페지 라요더부지리 니신데 이네다 데르데 라한데 지야데 롱부데엘라 민용자 신의 용자사 땅 갖다 붙여야 차오르디 나 세시 토자바 나 시지 킹기 양바 디 말이 나 더 대리 두자바 롱부 대려다 신대면은 용자베 교열이 제선 원내 신대면은 소경 제국 있어 네디 제제 롭주 소경 제려 배준 지 유다 지 가르 간장고 네부터서 가시에 견할이 깨야 중소 가시에 봄람 로그유 가시에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수는 레르데 지기 제부 가르 간장 튼네 제선 신대면은 소경 제디 이게 정일 제베 지게 구베 랭게지다 예유 참마 수구유다 미소 견제구도 라세 신구도 랍자 조구도 럽조 제구도 시지 장구도스 더게세 체진 제가 뒤주될 시지 근저스나 자도 조데 시야 엔 디스구구스 쿠리오지다 지 시에네데 자네데레 고티니르구다자 녜지 마저 전도지제 디지그니 은참으로 지쇼스 제제 제산 지금 민수교자데 니레게 지기 에네 된제 십수지 제산 니 고노 수입 신도 에네 지 유순레 딱제지야 유순레 냐사지야 에네 군내 소비지야 민수교자데 니레게 조지예 에네 디토리아 마당와 마셰부 망부도라는 노브트 망부요레 에네 헤게스 견주다 지게 닥세나로나 갑교나로나 쇼 인스 드링게 지지게 난도에 슈차소 토지치
0: 스마링게 켄디 변종기 유순 심주 거기 난도 주스니 리젠지메 나무드니 변종이 몸베 내기 피기 세베 지디 능기 임비 진나요 쇼
2: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曾经我们人体的第二年极度点别三度银点唐格拉格月南方聚集街上列多车渡点第二年居日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撒别云中 chesin miri kha wara pinzun zhong ta biri nyam ji ji le gun di dang ye ge yong ji miri tun ji ya tun ji bie sang ku du ju ro xiong nen ge yu gen zhong sa bie pe ge tun wo ta chang bie yu ze le bie pie ge ge le mi tuo ju yu la pie ge ge tun sam sa ba la xi su ye qiu yong ne pie ge ge du xi sa ba la da de che bie yu ze le gu tuo ne sa de bian zhe ro pie ge dong wei ngun ju ku du ju ro xiong nen ge yu 原众三遍极度点别别给取经定约帖金刚给蒙起登不足的他撒对金刚朋友求对松中的凶人点别第二个笔金刚写别托卡四中切据了凶人点别原众三遍汤藏多边塔可信撒边帖及其瑞样追约帖求用你汤藏丁令塔汤藏撒边汤藏塔界界给留个切切的当脸 第二个笔他点他的门柱给老林别顿区组队呼大切约别别推了撒巴顿讲究人物撒巴的书别给米瑞卡给你们给母体全用你推了撒别帮给别用贼去老林特金当年顿击他九处写别起云极度界点别极奏零路给全众撒巴顿记 别的呼大才对应。

0: 허브지게바타나주템바나감보소기나군데보메지유파나다나웨소추칸라피다원투기직제레리미십제다냠니낭초라꾸니라오지무디라년세기수나레추웨디단시칭이나와나소동아당서주랑바나와우드자바소기나와데보메지나다나웨소추칸라피다원투기직제다칠레기라제토네리미십제다냠니낭초라유파나다나웨소추칸기나와먹바타나와장세체네켈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이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개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칸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군이 개구 낭아 구구추
1: 新的女刚培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养
2: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养多啊，你就这样吸毒，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到证明那照管，很巧多啊。
3: 连我大姐给哄我的关节吃了钱不赢呢？点不接，能面临现在解决国民度。人家，当年刚被点面自己，俺们都干了几双。他这人呢，你邻国大姐个红果子关节，全部也好几个人的。邻国大姐个红果子，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疏用不到啊。

0: 애교존이
1: 甲本人数多不低,
0: 陈某鹏起我人许白西不行呢, 간이슨 또 토살이야 닝어 어선 요래 제자 간주 토간 그 쉐도 지부 겨위
2: 니도베 토만 전에 리모는 토간에 말 버급 진순 지지 제메 코베 상담 강식 돼 봤다 니도베 대가를 접고 인숨 겹냐 리모난 토간에 저원에 말 버급
0: 어 지단 부고 계속 지게 용게 고란 그 아지리샤 리모난 지단 칠이야 대용민도 어 미디 뉴젤이야 여야 접으시라도 미디에 지지선배 키시 코로나야 동대에 당원이나 두제 딘데리아 칠퇴나 송대부 시라여바 시리요레
2: 타르 지뢰니 노베 강변나 진순 제발 유규 타제 대나 레젠 고주급기 내주 대다퇴 닌도베 칠로네 나베 삼만기게 인구기 강변나 주토
0: 장카라 년즈진의 야그리 고중에
2: 리모나 진순 투비 닌도베 대가를 코바라 지제 제무 제니 칠이 코베 캔린 자원의 미지 이내야 미반당 외반 보르징의 둔도 코바 고대부 지득 자원의 문이 대지 인도배 초부터 국민 야락 잠시 리신 증수제 더위 이제 막 가지기 내주 대고를 퇴지 人工 아지대 참바를 让你 원래 쇼하자
3: 나 让你 원래 쇼하 용이 내밀了 赵启红四个月
0: 让你 원래 쇼하 가림바
3: 내 캠프자다 老师 숨주고 见效了야 쇼부이
0: 남주지대 참바제제 가르비야유
3: 아, 강인스나 내 니동주구로 숨주구 견쇼 공스리아 쇼부이 다디 레가 딩아레 벤 노르샤 제단 디린 칭아 제디 챔버 랑니 멀리 쇼가 용부이
2: 괴된디레 괴지 멍은 고 통규르지 클락 좀 생기게 다제 제벌레 리모나 니소 촉베 중국지만 갸다 중니 리주 제디 대다 견잠 저도 주네 지제도 니소 자주 배워시 Lemi gyalak zam teda, gyayon sanay kangsanay yueji, mangchiwa lomne mazam imata, nguysi laga mebe shungi bashi imashi. Kwanzu mangchiwa, yumi bionji gi ngengui chenne laga te chebar leba imashi.
0: Mi shinda jizu jeje gyazam zhona, tabze kazay yun na tama chenu gi gyali tatuk maare. Gyazam zhoje yonpo soka zhoge, shingba lingmin tsame, timdu gi ngengui pharmiyung ngozhe, zhulu yu gobali, chigedo yonpo topata, kyu zom chubcha sibi udamla ya, yiji zawane, majero shugi. 동인의 런이 청백이 양롱 서면나 훈양게 년가 요래.
2: 명을 교된 뒤 도연 예제 뭐 조남 제대 선배 팀신 예된 강량 체유 받다. 교된 뒤 십주 선발에 십주 능규로 표시 버시.
0: 교정 제례야 징제 주구다 종제 둔지 둔이나 캡에 미갸라게 미신의 직주 제제 계삼주 지기도 긴주 제바 집에 교된 제대지 제 제바디. 당점 지조 된자 구류 장세 도바다. 개베 유미 도덤 년도비 전제다 제제 몸도 주거래.
1: 决定体在去特新特别体 TV 天气体外满为青路学习天队员呢，求职天地给青路运气局天都拿手。天气秋天结果。
4: 지링한주 로제바주 함디 아니 렘바까지 지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6: 겨우 수수도가라
5: 나세
6: 양우 수수도
5: 진짜 렘바데 피부도 왜
6: 다디 하고만서
5: 봐디 로제바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7: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5: 그래서
7: 어 대회장한테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5: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7: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5: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7: 그래서
8: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5: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9: 지도 카바라 레워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0: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바다 너군 카바 너추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2: 어머 치미신부디 가리치미래
13: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मजी थिबनांदा
12: मादी किमसिमबजे जामजामक्यांजे देदे वेसे मारी
13: वेसे मारा रिबाला पाला किरा सिनांदा दिनालिया पोलेगी शेसे रिबे सिमाचे तंदो जीमा जामजामक्यां इबमाचे जीमा रालिया युबे छिसिमस्तवा
12: वेसे मादी
9: 龙你输了都进别连把命不进我没人呢去下了这随便拿的不那样的话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命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学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之马如果得归我原天刚长记为什么的地方扛破个重点的冲水岗过大安杰吧为什么的地方扛
10: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추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추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11: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10: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14: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hingwen Tobe Matse, Ngodong Yang Garbo Shingw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go Chikwe Dangba Nangtang. Yartu Giyang, Nime Cawachi, Ngagong Lulung Dangwe, Chang Shur Shur. Loge Pachu Nigo Chikwe Di Sibtu, Satu Namshiki Kechula Mingne Suyula, Nigo Ki Nubi Yang Chenpo Dien Yubi, Ngagong Tang Ningkong Kedu Kyunyang Cambu Yu, Rizikwa. Gyundin Chomgor So Chidu Kyunyang Cambu Yu. Tewai Nigo Tang, Lunggo, Chirchu Yang Guo Tubla, Sukbor Kyunchi Sukche Lepo Shingwen Tobe Matse, Ngodong Yang Garbo Shingw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go Chikwe Dangba Nangtang.
1: Tayang,长阿姨啥?长的来多少多少个?长阿姨是给了开药嘛的,让不落亲戚的嘛的。韩立方的排局是当的,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前张家的捐钱面都拿。长哪个,也不是钱鱼。所以这门友的爹姐韩立方排局当的这个话的,都是些干部就长的,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子的婆婆当,俺的出血当呢,所以也不是领给。
15: 这也不是领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14: 他是温州传媒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小兰皮，杰克洛车，开出韩立方从康。
16: 啥地错啥吧？山东旅游局部，他用怎？侬用怎？俺这用怎？ 谢了，听到了切记不谈，你到了切不看嘛？谢了。谢了，梦龙参不随地，朝了宇宙难。恰了，雍正去，色东有军难。苏布罗将到了哪里？几在马给我难？杀掉色东水上踏别去，地当错也错了，你这去。
17: 哎，恒国这阵的还是那，刚把困没得个，上不得不月吧？那来买个吧，我那买些吧。你我爹当初还见过恒国的，给他投入得不起十亿那些。
18: 大半年以内，恒国当见过恒国的票那也不少不多，恒国当见过恒国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
14: 也没金边，那空地不买不汤。过那过鱼块，所以也没你村屯子脚步轻皮糖都皮汤。轻皮糖给屯子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鸡鱼边，即兴给凝聚来住边，免去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给多不啦，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不汤，那空拉下去就没过别汤呢，也难上通。
17: 三年，他是两千两富康面康去，年底部三百开支，青皮汤，那年底汤底呢？邻国当建个韩国的官宅，吃了青不赢呢，点不接，农民来生产阶级国民多，人杰，那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特里人那年，邻国当建个韩国的官宅，全部也和几个人的，邻国当建个韩国的。
19: 巴拉达阿姆拉的皮肤也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有不能行，什么时候用不得哇？好几个不同，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公底部面积，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皮大，我们就给这里人民洗皮大，伢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我的了，人才给水拿来吹喂，给他洗清的。那娃那所当当，四处啷个？那娃我这找不说的，那娃底部面积，那他哪位所去看了皮大？
20: 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洗不洗的，伢们领导出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我不当，那我暂时去呢，给了第六个那我洗钱的。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洗的。他的卡巴给不起，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哪位那对了，打捐钱的。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他几层吃过被运营，那当哪位那对看了，从高头片面洗不洗伢们领导去，过了古当过数过来没过。
19: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去送啊，几级个？实际上呢，实际中级，生出去，咋的给了？
1: 阿旺者两个月过年，结果我们过过处。

0: 这些人们 나젠티에 대야 장자지의 톰나니 고급 리노시인데 카리티프세 사기 유럽에 대응오메 상암 진실시 마시 톰나키 급급수 샘진시다타 대부자소 사오마세 타나 시류야 사기게 원장 권주 세네 낭토 지신 정신기 세리기 갸지 첨부 송유티 코딘 신제타 지신기 누구 신바제니 권주 균세티시 这边家在去穿完了 我自己没人为啥了,用力是团结度。用自己,同那期切个去切别,谁的给,拆洗一不是。谈的,要是比我们特别,用自己,谈的出发心血给各位。可以提,合适信息给国内谁说。他的国别,新年谁才入围。
1: 路易前辈在该托托年年对小路中学习期间亚阿洛吉罗斯大大各地了同那先习的家用力提了第二年的月文章定位了立身边可以肯定让给我公司自信提了可以马票全部提了 水没看呀，学过没吧？我们先跳不行。可以叫女人硬，那天天他就解决罗大先生。他呢，成熟了点呢，谁抽根铁，七十倍当归呀。他们那给错完解释呢，谁的蒙牛的鞋底，跟到这个月。太阳，好了，谁不着自己健康亏空，你也彻底。
0: 张家界了,因为配送错不对于别。同那次,张家界的你,亲戚所在为,就言呀,提了土语。

삼바시 주마소 원야 포리 셴시라 람주 주부 총소 차중환디니 교수도 차세네 이면 계급의 시도 교수세요 코니비 동진 토비의 제모로 찬치와타 공동화 제체디 지동티 균경신예 주환타 차 체마 주말은 이니 차 잡아 유에티 체 강보로 댄조 지글에 담고 미치라 디베 쏘라 토야 관저의 지동티 송칸도 치기예 계속 차 주환기 댄조 메바 차나 관저의 체 강보로 캐리안기 초바라 르네 남함 제티 타마라 이교외 관에 치조 관저의 장기 탐험나 댄네 헤메기 지동티 쳐바라 체예 장자제기 덥자수 지동기 덤규니 능린 코나라 통주 유바자 민바라 겨무까무 시에기 탄다 추난토 냐송시 유바타 냐테니 지동기 락다지라 치지해 왠자 미룽웨 사라 겨무까무 무리 시에기 정류라 추도 징부 후세리에 파르메 치긴 자제 점인 나초 뛰어내 겨무 포리츠 이완 초바르치 张家界图秋月色了家母家母团聚去李秋塔新疆秋公鸡国公移民文理张家界鸡日无巴德公图伯爵查度九井秋真鸡国主康色了周边全秋真其中密集别出呢松金格中的逆增约别日者民鸡秋节区天气全部提示 秋节的家母普里提 신의 약간씩 숨토스 거비에 학삼타 지슴 유체 케르네 무리 초수 풀친디 채문 예도 무리 사라 지슴 쯔엔베 락다티 쯔엔데 참치

나그니 머신 나주의 캐주 캔시 예종 대응 엄마라 화주 다 체류 바르기 제제티 바르 체념매 장자 제기 바득공 제구토 나레 제슈토 레지 치마카주여 바라다 제토 나제니 신도 갸치워시 예종 튼토 카사칸토 나레 치메 캡여 라표 최배 참기 때와 유세 차세티니 러지 치료 치세 메뉴 인식 나라라 포모 편춘 리수 포로베 케주 대유바타 러지 치메 포리 타무리 직베 발라 스무 미소베 케주 대단 첩지 러지 치료 치주 대야 포리기 모리 로그 초제도 탑시 되는 시시 왠야 러지 치메 나라라 차고 마부 소게 간이스나 계좌 채우에 추치심만 보시기 낭 러지 저도 뒤유에베 러지 대니 공단토에 저대 규제 차바라 된 점리 쾌용기 자체 규제들이 최도 지그 유에베 나글라 초니 나주토 입스 급스 메바 쿄 대다라 기급 정중 송겸 난제기 나래 송겸 지버티 동라 조년기 낭토 조유에지 중크 카탕규 기급 준비 정중 송급 크시기 매번 장자지의 기주 바닥공 정중 송급 크기 뒤미로 송주 정도 각동기 송급 체답다 지신 속자는 정중 감낭도 치료 제배 체답 배원에 니가르니 속자 망다 지기 가디의 김시 수교 대기 차라 낭르니 장자지의 기주 바닥공기 나기 포로 나리야 깊신 겨울에 초마라 르기 중이 나제 낭토 강가 경기 권에 가디에 초마라 르기로 가오게 심제들이 남식 안주의 명호로 나리야 통오게 임식 샤르시규 미치시

지야라 튼잠수 따도 장자제 르 바다공기 세부추지 미치도 얘기 되면 나제도 동체 정부 샤다 계유에 경진에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망부식 내자와타 자신 디니 점린 토기 치자 체우에 신리디 신 공동시 공동 대공 련제 신리 천공기 서류 동진 디니 카르토기 제비 동기바타 수임니 쇼세캬니 남팜 주겐기 포르 가르바타 자라 팀이 중국 현대 신리시 인베 테나 녹조기 지신 개원체 신테라 중국 포르 신시 세계 스위스 지네웨 충충타 리 포장 가르베 듄토 미드블람네 데부 제베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디리 딱도 통교해 원자 미츠 마시바시라 지기 신진디리 중국 우유주 세계의 지롱크 카체수마도 계절음해도 장자체의 지우 바드공 공동지구도 3년 총회 지진 개당 업주의 신공동나제니 명아라 시도 총회 난에 지기 공통 계절의 토주 총회 사직의 체시시 10세 퇴보디자타 야윤 첸부 지기 공동디자 윤디루마도 시엔토 통근부시 신 공동이 반대 파르토 계절의 토바테니 레라부시마시 사가라 튜럽 치마타 서두 숨배 퇴소 등의 계경강리 점린 서구 강사라 계절의 총회 왠야 서두 시배 캐롬 튜럽수 신 공동이 점린 서조 시엔토 응어지르 자동수 소마시 장자제 기주 바다 공기 前동타 호빌호노기 지롱 탕쇼타 초시 지위 고로위 퀴곤수 서두 시배 캐롬기 대가라 레균 포메징 켄덴기 상금 체입기 뒤제기 덴자시타 정중 쿠류리비 워토 신공동디니 리그위토 항상 배낭 계절의 총기

대양 장자제도 지신수의 루유 피림기 구공태 롱우체 통주로 바르기 양면도 대척대 서류시비의 결혼 투급기 세 고래토그 지신 망치우식 머시자도수 교르스나야 다다 바라수엔 톱잠 총비 지신 디드식라 매주 슈주 지신 시설시 대서류시비의 르우초비 교육이 진리 소통시 대양 우리지도 파도 내비 장자체 디니 지조 모규는 내신 남초 조롱기 킴 티 자동기 차고 체부티레 죄토되나 장자제니 나우의 지신기 내유 퀴시도 교리고 대로 자민토기 우리 표숨 속쇼티 장소로 냐차 토피에 신 컴부 가르보니 장자제도 계좌를 총오게 신리 롱도 젠시시 티니 자민토기 나냠 퇴쇼기 순은 지신시 이마타 대자민 사조 시엔토 자동수 친신신 중국으로 대동강 용신 점례 소녀라 토미 장자제기 신 컴부 가르보니 신리 뷰글리 쇼티 마리라 카장야 망 쇼티 마시 원야 대계도 유바니 롱우체 통주르 기루유 대비 나오의 기가 많아 치시 대야 신 공동타 신 连香, 신 水清, 汤色, 야장清浅, 추藤신소, 自信地道呢, 두人为 차르게타, 피림규발레, 슈두류에 自信给 교도 선부티시, 대외 장자제도, 대주의류, 캡기체모 차르게 종유지, 明儿的 시도 종유의, 人民托기, 시윤체学타, 냐자차창수기 汤色를 선부티다니, 장자제 바다공지 교토 계절의 용신이 리게 탕세른 니다니 댕기차라 내배 주슈 태부시라 최신배 가시 대다 투모토 미츠 나와 나사 매배 권에 내배 람토 최신 유티 서브마

개야 카루 키우에 진심 롱도 미남 할에 항상 괴비 이도 원우에 좀 음식 체류해 디카라니 장자지에 지메 처지 리조 쿠시 이마타 세 콜레토기 체 균대 민비 정중 수입 캐사라 시시 태야 장자지에도 지메 처지가와 디자와 송동하 유지 대난이 처지가와 토제 미동연 균 이기십시 세송 유비 지메 처지가와 시도 마오비 차차오에 쓰임디 zemni sajo xian tu tong ge mei de xi xi long yan afa tar nan ki ze du yi ge ru wang wei ji wu ha le lu ye yi yun zhong ge bu ni de ne bei lang xi qi lu ni duan chu lo ro zhang jia jie ki qiu mo mo yin bie qi ri che ri ji zuo si yi tie de ge ji si xi ri xiong de yi tie le zhang jia jie ki si yi xie bie ming dang xi 我呢，其实成立日做起，事业体起到了前年初步阶段。事实如果从他把那那段提过了，土国的前行期。天涯龙武车同居路松塔街道空土，这边土路干部，这里张家街里家族全部是隐形。社区局规定嘞，初地起查到他亚拉帕尼干部处罚他，干部他家族路走路起来了。 토질라 미잉 앞길하 셈비 제도 가르콘 토 교르싱 지오 초비 규규기 튀주도 초비주 규규 사발랑와 티 파르잠 림베 권니 서슌 삼미제 바라 모두 튀어요만나 롱우치 통주를 하진기 철주 내균 가나 차도 니와타 롱세 소기 뉴슈 망부 직도 뒤바네

རེའོ ཕིང ཐའི ཕང དེ ནི རིམ གི ཚུ རི གང བ རེ རེ རེ ཁྱུར པར སྲིད དེ ཡང དེ ལ རེ ངོ བའི སུ ཤི ཕུ ཁྱུར གུ ཆེ ཐ ར དེང གི ཅང ཅ ཅེ གི ཆེ མེ ཚུ རེ རེ ཚོན དེ ཚོ པར སྲིད དུ ཚུ ཐ རེ ཆུང གི ལབ ཆེ བའི དུབ ཤུ ལེ ཐུ མོ ཐོ ཅང ཅ ཅེ གི མིག སེ སུ ཡིམ ན མ ཐེ ཚོ པར སྲིད 推崇人民前面车里日做起健康马拉提亚出念地的只有他求这么出马了什么起马着所咋接苏家忙大接家错对切心血我跟你讲张家界给前面车里日做扩度界别这些日切断出去松住一难呢腾心五连人呢给不给切血他 창보로 막쉬시 테나 치매 처리다 님시 비엠비 지신 드리니 탕나 규규로 총하시제라 치매 처리지 조기 건강 구류는 코나리 유에베 믹세기 통신 규규로 사바시시 테야 치매 처리 가공라 추추슈 니바 셴바 유에베 카라 양사르기 지위 사소초 체크하기 지신 기차라 녀바치부유 통신 우린라 기도기 빼 바로 외정시 된대 순수 참모잠식이 된도 최수 녀바 튜모만 인바식 배교를 중요해 대주 정이 냠 초중시도 차바체네 세준 주슈 초로 동화타 로마 카루지엔이 통신 범버식 차바체디 주제 마보로 가대 죽듯이 대다기 자와 치르 응원발에 추디지리 신토 주칸도 치기 여베 목부쌈이나야 찍으시 태야 롱우 치동차기 제주 내균 치리 처리 리조시 추 태나 숨신 우린 중화제나 타동 치리 처리 코도 초신비 소자타 지신 초남자 중시 환지 규모토 치매 처리 리조기 健康没问题，准有实力。

0: 지긴 주차라 퍼베 체수 장자 지긴나 주의 켜용 차서 우토 교르친 늪자타 속자초 지중앙 뒤로 용네 사지 기부시 제디 시 추시게 태야 장자 지기지 우 바다 공토 민아라 차구이 베베 쾌도 유에베 송야라 차창쇠타 시균 체수 예배 되매 정신기 균장 로마 협쟁기 능리내게 대외 나제 폐제 개방 조심아 체주 점 심신 대난에 동강 70주하니 나외 신리 인신 신로 체계격하 생기게 대야 차나 창외 나제 기가 말하기 속자 소라 내매 그 내부식 고된 체시 참은 제마차다 오불 세계 쓸디 체매 속자 시시 대 수부의 증제라 리미 송안에 조주 점다 수부의 지제라 看你多怎么行？我们现在呢，还能随便认真他，吃点不？天看了创作队，他就纯纯切特别偏到远。天大，如果穷行，大土不收拾的过，辛苦呢，端着罗搞不远。天呀，我不是给每个节目新都切完，天看了统计也不行，搞点穷行。
1: 田野果儿的掌握写到用那不远。看意思呢，我不是说你新工难土，与人不对劲。新工呢，他拆完牛牛水，田呢，现在准备在路那边新工是出去田里先都开钱不是？
0: 我不是田，他的确看上了这些前景，可别新工推不起在呢，轻易做的，连个车种土都干。 디니 오보르키 촌에 터지시시 고비 믹송 넘버티 나우의 싱기 토도 펜베나 나우의 싱티 자와 서실 촌에 줄리엔 두릅

신 유바타 슝더 범비 괴규 파르돈 당의 신바 과도의 최신 유 예답 또 붙이니 세리 린 초조 대를 교르신 나의 신리 믿으니 장자지의 기나제타 리규 파르토 시규의 지칭 치카시 승유 오부르 대 다와 시점 류연비 오부르 청중 대 내 제스 시도 대와라 크시 오부르 니 센주 소자 시기매 찬니 니다르기 권쇼 니비 니노타 니차르 퇴수 오부르 청중 기 아마 타냠토 윤동잠식 치료토 세 초와라 조고 여티 싱제타 사변 치와 로마 청중 부지니 코베 가슈티시 디카라 세리 베베 훌루 예바 문세 퇴부제토 가인스나 그 급급수 초라 동거 예발레 시토 아잔자 디린 티레 개체 위에 된다시 유티 디니 오버 충전라 김 따경 제베 쥐뉴디 포르종 제뉴 로뷰티시 오버 기 리뷰 쇼 니뷰 까나 니뷰 파르토 뻑기 섬시 유에지 튜모 모인 베 뻑기 디니 독촌 시타 자와라 오버 기 신기 쩨네 마라 포르투 디니 오버 충전 기 포르초 낭초 지된 타부시 커봐 중 섬니

어지 야네 포르투마소 오버 청중기 레도 마체 봐라 양결의 행동기 제모로 즉시 신의 닝도 체력이 권해 포르투마 초스 낙초토 초마르 저기 테니 레라고 된다지 되네 마시 뭐지 제제 윤체 매바로 롭종타 폐교라 전 전주 사바라 카데 쪽

0: 지게 관라다 총도 감숨 그지르리 이제 년령 총도 나 히랑 쇼구기 투수 셴다 소토야 비도 기랑게 감정에 능출을 지게 관라다 총 처참난 구기 디네 펩트나 년령 총도 소구기
1: 지게 관라다 총 처야 디 수정한 거 수정한 나 주비
0: 러지
1: 그지 지만에 총도 임배 주고 수정한 나 좀 되면 서로
0: 레스 지교 놀라 이제 년령 총도 나가 쇼누 용구 주비 지교 놀라 디
1: 지게 관라다 총소야 돼. 장게 니 첩체 주다. 인지 년리 총소야 돼. 나 저지 차 주이.
0: 야.
2: 이다 이다. 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2: 이다.
0: 다 치주 주지 시비 숨 줘지.
1: 다. 저 저.
0: 참 싸. 그 뒤에 있네 후주. 나 가게 시야 됨 무슨.
1: 내만타고랑지
0: 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1: 竹饭所用起今天小市长吐不打
3: 子哦啦你这是我那竹饭的独立活的嘛是一年年别做这些节省不起眼
0: 哦子
1: 既然先打小市我呢就拿预备修路去下给这些对你偷偷提提了下
3: 子哦啦是我
1: 我呢光不打
0: 我呢不会提你了嘎着嘎着住给既然送的没错门过去呢过年吐不得我那来拉不起嘛，谁生给？但都过年来个蒙古月子，俺就见过去，若不买钱皮呢？过年我那拉不拿最小嘛是？
4: 见到俺们拉他见到兄弟的，
0: 啥意呢？消失了妖气了？
4: 年心思。
1: 的这人，小石，俺今咱的爬天山子，最近你适应了？小石。我大人阿家那个做饭了，您这看我阿孙子吃这些菜，俺做难卡住点子。你阿孙子从今年月，哦，没这岁的，我一个姐妈照顾姐姐，给让你吃死些些。
3: 我
1: 小石，让学的，让同多着我喝点药啊。
3: 我，见了我，哦啦，的，
1: 我让俺们家去连接工厂去，约不得就走着嘛。呀，捏了个啷子喝辣子，用得
4: 个。呀，是是是，捏了个啷子。
0: 捏了，下大雪
1: 了。是是是。
4: 勒死，
1: 他这个去做面包的，不然杨总可羞愧他。勒死。
5: 怎么着不啦？可能是吧，就是你结果嘛是。
4: 有嘛事？开始干啥子的？工作嘛，他又能跟这些个？
5: 这算不啦？嘛他的，都不是些的穷娃儿了。我躺到苏联边干的。
4: 姐呢？让他先尿个尿。
5: 我这哪的？
4: 呀，可这不是嘛尿啊？
5: 都怎么了？你啥样嘛都尿没有？
0: 不，阿妹让姐姐当面证明的。秘书看了一次钱，然后订这钱我谁啊？
6: 民族唱不得这一句嘛是吧？因你看这一面，谁不给去吃呗？

0: 미래 받을 모싱 메토 터지
1: 아드님도 염미 계신 이유 마시 아주 럽지에 걸어 대님 무슨 스텝 제 대비 컨트스 대비나 아 아시 저한테 계체를 년님 스타 대미도
0: 위존을 같이 되지 매봐 강부스 라상 요비 인기 말아 봐
1: 당시 아주 외초님도 많이 오는 집이
2: 야 지라스게 같이야 소중 마시다 두스 대대는 강부 남녀 서서부터 아
1: 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拜
3: 那你也想
1: 那真想。

0: 어제 망세기도와
1: 당시 님이 뒤응기 고세 지지셰비
0: 망도 같이
1: 갈래 게임도 간다지 땅에 더디 칼라슈바 제가 갈래 게임도 개대 생이다라
0: 갈래 가서와
1: 계속 나 갈래 카르 공부도나 키랑이랑 칼라시다로
0: 기대 땅다 먹어

0: 지금 봐라. 그냥 가르쳐가.
1: 디서기. 파시다 공루베 한바오. 라양스디 저도.
0: 데니도게.
1: 왜? 나야 망자매 줘.
0: 두게래. 튀겨 가셔세. 망구르 시서기. 니니케나스 게브디게래. 셔세 망구르 시치워 삼치. 몽구디레 키랑게 최토부두게 계속 최무도 니에세요. 디키랑시다. 쇼와 발리디니에지. 디네 디치에 넘주된 셰이다. 차버리샤. 조신 조조 유자. 간이 가면 시타도. 중디 조신 조야 가면 시타히. 타바도 부구신 주도 좀 마당로 세부터다. 이미 시타 기기 유. 급디디게 디기디. 오늘 내라 그저 그제나.
1: 조소.
0: 응.
1: 제사 송조.
0: 응.
1: 가스카를 주우자
0: 도덕 아직 순간지 키랑게 가스카 주우도 갈
1: 주도 왜?
0: 리샤
1: 그여 마시 안주 부부도 주도 주도 나와던 말다 심지 좀 다 말해
0: 예비 좀 주워 시 도덕 대치도
1: 야주아
0: 페리나 가시에 입에 반수 챈디 부근 나와 키지 사야 가고 뒤에 유디 문에 녀스미리 됐어
2: 아 저 지유
0: 지 샤지 다른 저 신디 키랑스 랍트네 녀교 주비
2: 지 아 우 독자디
1: 지 지유 나샤스러 나 독자스 유비야
2: 아저子玉可是阿家大哥我们说了得讲不是你的不是的吧大哥咋不谢丽我你点玉来你点的哦不欧让给密码当天刚通知生不得过我你出轨肯定上个别的招送啊呀弟弟是你不用我就马上那欧才要说啊哦不欧让给不过狗狗当狗生不得过
3: 这么多这么多阿家子玉喂喂喂我打碰打马戏啊喂书生我多么是贵多么是哼哼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0: 총대 소고기 초차순 남산총 요기히
3: 아 쟤네 잔례가 교시 차순 가봐 교시 아니 수가요
0: 응 바이바이
4: 바이바이
0: 바이바이
3: 다 쟤네 네 잔다 잼지로 치오
0: 나야 라니 또 잼지템에
2: 阿姐子玉你看这天的人家等等阿姐的你姐压着阿丑不进去压着阿根本你进不去的小俊让了根本娘我肯定压着我来真的等一天我也是阿琼啊小俊让了到阿姐的压着到根本一姐的姐姐就用的压着阿诺布嘿嘿嘿嘿嘿
1: 不过的对了帮命

0: 소스 쉽지 있어 보입자. 거림이 글쎄. 디엘마 뛰어.
1: 양야, 장은 숨 쉽지 쓰스. 언니는 맨가 좋아 용 부시보. 아치, 니 저 뭐 쏜다. 니에게 남자 날 클라시라 선유휴. 로고 최고도 정말별라. 허지, 보면 뒤이네. 양야, 장은 가로 라수는 직티슈아. 니에게 저도 따로 최고.
2: 캄사 캄사 덩용량 응시거히 바스미도
1: 카리 미디 요마리스 고스비에
2: 미츠케와 소자 바스가스네 쫀차샤 다와지마 피쉬
3: 다치도 오네
1: 다치도 오네 입자 저
2: 태도
1: 도도
2: 올라 자라 대도
1: 고바도 대
3: 어제 니니에 챙가
1: 멘부 부람스도 와
3: 오네 남네 우주사 나라니기 신주디기디 다지디 녀저게 주시고
1: 냥아 주 부낭다 요 말했으니 랑게 이지 마치체 그뒤에 보통 주식도 고 섬유래 됐어 너니게 내래 앞서도 와 너니 풀어 면부 본 나베 허문 남아 잡시
2: 안지라 광모수 경관이 잠시나 나지더고 없이 교정 고준 용마시 기나게 메신다게 지바
4: 보모 장거다 막닝 보면죠
2: 나팅 물 루제비
4: 물로 메주시 그래
2: 매매 언지라 나 되게 내게 좋아하게 두주민도
4: 라탄도 러신 줄다 지마 예도 도통용
2: 지마 예도 도통에 통없이
4: 용아 재능해라라 매지 뒤죠 인지 뒤돌아 쏠라
2: 다시 나앉지라
4: 겐도 슈누도 주인어 섬규 레어머도 미도 지마 교백이에요
2: 다시 나앉지라
4: 야, 보모 근데 싸고면 럽규인다
2: 근데 싸고면 아베 시그유 자라 나차소 태도 네기나니 쇼세서가 치고
1: 양야 랑가니 난다면도 왜
2: 난다면도 정시 되다 주시야 키나니 가르친구도 나나지 되게다 만자신 부디제 추가 되게
1: 진짜 정말시 용보사와 카부시라 요마지에
2: 하지 태도 지에 디 저이하
3: 사사 실리고 와도
2: 아자 주간나 친수 예면 도스네 체하쇼
3: 나머라 고디
2: 영아
3: 랑하지야
2: 아자게 대중제 되었으기 아자 유자 안주 레그치야 스미도 공주리선 점주시야 스그도와
3: 자레 나와 깊지 아 다다지 니자니 봉부대분도 분니시 땅면 조선비
2: 나다 여말이 나 분니시야 가유 다다지 니네 아자 쉔리 가게 나레 망자 동시 아자 쉔리 분니시로 슬레메베
3: 영아 급디디 계란주 분니 당에 약수도 안고 주시라
2: 난다 먹어 니 약수디 나는 어찌 쉬고 아저씨는요,别.
5: 가셔 가로 주디고는 원세 되십시도 와.
2: 제자치 수능계기 지위나.
6: 소소부도 가로 매배수로 치기. 딘딘 제우윤다. 나스네 시에는 니 반반 치용제 지부제 대봐.
2: 쟤는 치용고 수봐.
6: 뭐라 저와도. 쟤는 그 이한 치 매매.
2: 미디 고마 쇼다. 나 담도 순이르 치.
6: 사샤. 다야 최 잡자.
2: 수저랑게. 지유 치 마용 자치가. 나 뭐라 토도도.
7: 단다 레게 뒤주 손사. 중기 이와 세브치 오르마.
6: 미카시에게 왕자 디제 게드 주브니. 뭐라 수수 속조나 틴사샤.
2: 아. 오늘 심 중아 수저. 다시 드랑 가러 주되 멍데 겨디데 임자.
6: 멍베 화세시. 미이자 로보다 케비도. 항상고 속도 와. 미수 케말린데 진짜 쳇시 케시 케레유나 가르치로이나
2: 인시 마시 도도 케레무 중에
7: 그제 조금만 가래 신그시 장엄자 시작도 뭐지 이거 산술 지신
2: 왜 그제 쳇시
6: 昆尼住几年不起不得，同到这面不着，钱咱提着银生还是？可咱昆尼这么自己，给不起来想下，马上去不起得送。啊，这三路可就蛮多的，连不住的。林子玉落总两个中午时，钱咱去，钱那瑞吉姑妈人家看的人呢？你做那嘛事？做那的番出城给搞不起个多个。搞不搞最远呢？昆尼堂的空号纸娃送走，让给收车的女娃子嘛送。
2: 爹是。
6: 空号纸娃以为是个干扰真的用嘛事，兄弟看呐，干扰真的手机天天的碎碎的。俺让做母体书城用着嘛事多，书城给幺五多三的，他还下下去说。嘛事？
2: 给去人家学的，讲出个笑话可多。
6: 你呀，林子玉了，读书几个月，没事，并家当初嘛事，今年没让他爸妈这娃有子，起码爸妈当做亲爹俺娘图嘛事。
2: 今年
6: 个钱呢，爹肉着很久才送不脱啊！这娃的这孙子，过年起码抢不着点土了呗。
2: 爹是，比的银白嘛些，反正也是多啊。
6: 嗯，什么原来爹是，是为从让给今年团年月给些送啊？让到我的更多耽误多，大把年老人没被见得给。
2: 钱咋样样？俺让你个为从过个啦，三姐，瞧些些用是不？
6: 啊，这个对的，这个对的，就当做些的。 既然你给根部是同的个，我们过来很多。罗总两，你们几没几没学过，可你推那面这个图嘛是？既然你什么多的，书城给罗总两了，就叫死我的。嗯，前三书城，看起你对你解决，我认识个。
2: 嗯，让给我那什么多也是写书啊。
7: 俺们寂寞多，可你开车我去买去呗。唉，书城我那养俺爷那是，兄弟那他不多，俺堂哥家里。假如这对龙门主要的这可真意呢？唉，大家好多。 俺也不是一百啊，嗯，给我们送，给我们送，给不嘛穷。嗯，你过年了，老有困难的，你很多给不是个。嗯，等到第几些啥病吧？所以说，军大的长沙团队争取几个嘞，各地都问你争取当兵呢，对不起了。
6: 你也争取吃苦呗，军大员的两个消息，让他争取当官，可了了。这些俺困难的啥病呢？让我姐姐去学校啥个没有没去了。
7: 魏总，困难的让啥病呢？
2: 俺还不来干用啊！切，你看，什么鸡巴介绍啊？书城，他这染了军大预备连名去牛的亲子，你不写着亲不是不？
7: 张国宪兵呢？俺都多高追不送，越硬硬还是硬呢？一年他是，为从了要死，军大的卡顿前途上，起码来卡钱呢，绝对要死。
2: 既然从来的我那两个都得差了，明明只是不用写不到签名多。
7: 洪总，你三天之前过去，可是没写到个，愿意来那同学开始这边呢，你来的这是不是有？不然退休来大姐，有种就干出去，岂不是啊？明明不有账，你来个退休，岂不是随便是了不是有的？
2: 过去不是。
7: 今天写不赢呢，不然俺老来个姐，特别是来有不的。
6: 愿意我们过去，让些教育部送不是吧？加上其他组来互打交流都没得。看你别亏心。哎，穷这人呢，真是没得过。俺做过小敌人去，干大去去，当面是打比的。魏总，
7: 雷米今年能入团的，这些天别多大事嘛事。这次让给去老了，咱们是先干起的。你，
6: 你得这早晚的情嘛事，得来叫他来说。
2: 三叔呢？上个林子玉才还有。年底呢，林子玉他的兄弟看到了，我这三边干过节的一个事。你让了谢玉达，你不打他，他能请的更是。而且陈了，俺家那是别么？ 让非林了解点，可是伯妈的年铺了，是不是说还请不先皮呢？你让，他帮忙当特助员的。
5: 阿姐，这啦，听我给咱爷爸让咱妈陪读，你给咱阿妈拉斯陪牛鱼，你是不拿了？给咱的舅舅年年年，给咱的孙家小姑爷子，就得学那开门多。我他的走路出街，听我和你妈哥被婆母亲舅的骂谁？阿姐，这啦，给咱可对蒙你那些些，给咱给你的那边的些个学的舅舅谁？
2: 给咱公布养活些的，他的俺来个养活些拉去了，说说说说说托鱼。你舅舅你就从我给牛面了，舅舅能耐给牛面。哼，米弟米呢？番薯城是不是吧？米弟你不去这菜吧呀？刚不做么个水不是？让他多，米弟老窝了，没得两件的呀，有谁？第三项没得不看的有谁？你这嘛谁？你那年初么过谁？
5: 你他的三不休息么？说三三三么？总讲嘛谁？让母亲翻书整理了，要我解决啊！快去我女儿家去对些。你不打，你不去么？我打。你不罗马有嘛谁？

0: 제마 나라도게 미상치 잡다. 지유 제마 랑게 주저다 아자님도 좋아 여색게 돼 아. 시송해.
1: 야, 지유. 지금도 계속 되다. 가르사 니 뒤에 나 럽다. 니 스쳐. 엄마 오링라 키나님에서 점도연 배민도 쇼인다 냥아랑 엄마 또 야고 체조
0: 지마네 장로 고야 가르윤네 어월럽 견시아 어후랑 녀쇼
1: 오라 터치노
0: 기제도 젠자디
1: 오두야
0: 야고도와
1: 젠자디 야고스도
0: 가보준의 지시야
2: 발랑아 그부고
0: 지유 지부마사아 바베 주저 라다 뉴베모도 지유 라다 뉴야모쇼 나도 바베 장 공부 뉴와 친구 응고 용도게
2: 그부 신교고 바라가 안녀다
0: 용아 신기르 봐 바베 람사 뉴와 친구 아
3: 왜 공부 소녀 또 수다 공부 소녀 또 수다 나 공부 뉴유
4: 고개 맵시 공부자 셋시로 미신이 데려 둬야 마시 공부자 셋시나
2: 나 겁을 먹어 엄마 내 겁을 먹어
5: 나는 또 이제 저기
1: 엄마 좀 더 지 엄마 이제 뭐 난다
5: 난 뭐 참 라기 제 다른 지시에
1: 라기 먹게 이제 나는 엄마 줘다 정모 지금 말이 나 뒤이다 개요 말이 주소 대휴 네 난 숨겨 제죠 네 난 숨겨 제고
2: 아미네메 예발라르데 가바기르
1: 주저게 신구유 주저게 창부 신구유
0: 왜 자미신다 모전나데야디 그도 유르주든 그래야
6: 니에데 구유 숨겹사
0: 구유 숨겹 사용아
6: 니에 파미니게 모르주 수사 과조유네 공제부제 누구 니 둘치 숨기
0: 올라다 자라게 누구 니 둘다 친구 없이 파데 수대제나 놈데 준주게 도마시
6: 가리 내이 나 도마단 지바 나타다 가로 징조이 가다 나 도마단 지바 야 왜 판판 용왕 와 녀람 살리 왜 수저 나 뭐지 샤다 판판나 레도 도스네 도요
1: 나 아무 말 안 하고 살아 있어. 주저란 수입에 나랑 이게 지시해도.

0: Shanada, ni dos ni losok chochi.
1: Yo. Rang mod ti dip ti. Kyo tsu to ba. Je ma bu bu chung su na. Nge dile ya chung yo wa.
0: La.
1: Oh ya. Dang a dos mi zum de inda. Bi ge le sa na ge don a.
0: Los.
2: Fan-chu-shen, tari-ra-li-ya-shu-gi, kisi-ran-gi-ngai-gi-kwa-ma-yum-yi-na, nye-ta-ri-ni-chi-gu-di-din-din-yang-gu-chup-tu-yo-ma-shi.
3: Ti-ran-da-chu-wa-yo-ma-shi, shi-wo-sung-bu-nyong-shu-lang-yo-shu-wa.
2: Ngai-ka-tu-nyong-chu-tu-yo-mi-yi-ne, ran-gi-ngai-ro-gu-gi-ang-chi-gi.
3: Ti-gi-gi-se-ma-shi, ta-ni-su, ran-gi-mi-song-sang, nye-ta-to-chi-gu-da. Ma-se, ti-ri-ni-tong-to-chuk-ji-me-sang, le-yak-shin-da-chi, ran-gi-chu-gu-shi.
4: Oh,
2: 马西年过来先呢马不达那么说话说给生不行上个学生子玉张要把个事情给今晚我们这连上去搞定了让给人们打去个游戏来请自己接着让点有了钱的三九今晚我们你们都别追求给我们打你也别追求求给老姐们就打就是只有让提供工作做事继续记得对的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记得认识一下
0: 쪽중기 지내다. 시한삼시 씨 봐. 아자자. 디 지게 방락에 록토나 교시. 그래도 시에나 제만에 나라니 김사치 밀다. 나라 김사치 밀시.
2: 허위. 장에 보마 언여세 왔은 것도 왜?
0: 아, 네 첩구비, 첩구비 이체. 인다. 장매 삐지야갸체 링즈유 아주 속주나 쇼바 제시데레 쇼기다.
4: 인다.
2: 제시데레 쇼기다. 제시데레 감사 쇼. 대대배미 창매나 예전 나디 교신 기지

0: 마라니 워시제 규림 시비다
1: 너니 워시제 다와 니다 님 시네 치미도
0: 셉 디트 니도 와
1: 나 필링 레베 님 디네 체니 셉 시다 니에데 유 하바도 니에주저 치메지 니니 다르시 주구지 깁제 토와 게유 니 셉 시다 니에다 가체소
0: 마라니 치트미도 셰디 Rāngzhū shōgō rō māshē nī yōng tōi.
1: Chē nā kādhē chāng shē?
0: Nī rāngzhū dūy lā lō zū... Rāngzhū shōgō rō shē bēng. Rāngzhū lō zū lēng dūy lā. Ngā tā, bē lī gō rō māshē nī yōng tōi. Tēng tē rāngzhū shōgō yā ngā yāp shē mbū yā yā kū shē.
1: Tēng ngō tō nye chū shōgō yē, bē lī ngā rāng gō nye dūy lō shē nyō mē.
0: 切在你空的心里面的三千要有皮。你起码是，俺虽然媳妇给我买的。你上面那个年纪就这么些，你，你拿了拍下腰子的，可怕要死的。组长的秘密，肯定要秘密。
1: 别吃香的林地达，查到，读到几只铁棍呢？得到蒙古县不？林子玉，
0: 让他的几只来信也是，见到那个专门的线路做的就可以。
1: 俺领出去，去世的人有没？
0: 上个县当县兵呢，去世的个有在，听说杨明杰，后头的个大伯子了，叔叔孙子县兵呢，现在俺让你。

0: 가보도 디디체라 어찌
1: 어 돈도 대 갖고 여리 네가 나다가 지고
0: 돈도 여리
1: 응 이게 이게 아닌다
0: 네가
1: 돈도 대 갖고 여시 띵은 네게 배가 아닌다 띵은 네게 부고 갖고 희 지만 나 대님이 먹고 유자 갖고 체스 고마 시비 장 파미니 차고 다가 여미니 니세 대 죽으시버
0: Nyewone gharshia wame shiye maso. Fanfan, ranti dhe yagal. Nye pami nye le nye ghan kuiti xie xia.
1: Didi yin go chung, buku nye du galea kanku shira yorji. Che zang rang amla nye xie xiu pi na lulu rha xiong ma zhbi.
0: O... O...
1: Didi nye kanku di rang zi zhe ghi. Tingwe nye samba, rang ge nga yao qe ayu, nye pami nye liao qe ayu samju. Didi nyam tsui linji, rang yi zhe lun sga. Ma wong ba rang nye sanda yao da, babu yao, ma gu yao shiri.
2: 切张提提你我说看不得让自己应答但是提提你娘子连不起是呢可是搞得吧奇怪啊嘛是你呢看不清不定这我自己这边呢要不然哎呀要不要考虑要是让一年看不得进到双子让给滚队球一的要不得你也滚队是是我让队没呗哦对不对对不对我就拿我之前的这家等我去自己让他给他给起
1: Rang
0: kan zhe shen du yu ne le, ta ge qian ji ba. Rang kan zhe ge bu yu.
1: Rang kan zhe ge bu yu ne, ai ta ge ge bu yu.

0: 차고지모 자감님괴나 고샤 어 따다리 케스 나주 지원하마가 리도디 장계가 용 나야고도 와
1: 아차야야 나가 세이스고다 이제 이제 화신이 얘기해 너도 자꾸 침식이시야
2: 속이시다
0: 그치 디랑게 시야기 공연한기 파자사부터 줘봐 장류제칸에 원사오스니 좀 말해
1: 你 阿张爷爷， 你见没？
2: 丁爷中年时，两月对我阿家是表个时，两月对我总得弄点事时。
0: 你怎知前面？
2: 丁爷中秋找个时，弟妹莫把三样没到时，去狗。不
0: 对，没到是可惜多，你们先不是多，你们该谢谢你，让他没多，呀。
2: 拿火锅，拿火锅，拿火锅去。

0: 감사. 주소샤. 공수 침부 디제 이니 남주 님세 중아. 하로 여다.
1: 나라니 문에 점초 지니 소르시도. 예치지 레가디 디르시르 삼삼하죠.
0: 맞출레 제베쇼 동바도 주거시. 디테일 서비스 온 롭좀 마시. 서비스 님도 유나. 십수디 그 범디 몰라 기가스다 기스티 사이크시. 지겹고라 감사. 마페리 지디 남자기 지겹듯이 봐 반수 저희. 계시 나다 냠냠 만나미나. 기랑 공시 그거 약속 쇼다 해요 마시.
1: 지겹고라 군이게 투체 소요 마시. 니니 자 기랑게 고주 투 마리 셰비 이데. 군이게 조조 지금도.
2: 고모소.
0: 지겹고라 사용 교배지 추수 등주 등이디 교배자 뒤수 약속이 뭐 힘들어 봐. 냠니 지지 다 장시. 제자 다들 기라라. 추수 뉴스 없이 뒤수에 믿어.

디가르니 Tundita, Ya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ugi, Tungu Tatambe, Puzi Legbe, Pigi Lambu Tor, Guy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몽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Jingam Shibi Toga Sutun Chaguru Shun Gengyu. Pinjong Sabi, Tansam Dopin Ta, Hersing Sabin Ti, Ji Chi Ruyang Junyu Ti, Chu Yongli, Tansam Dilling Ta, Tansam Sabin, Tansam Tar Ti Ti Ti, Nuba Chi Chi Dan Li, Yegabi, Tadin Tatar Munzu Ti, Lalin Bidun Gu, Zu Du Hu Ta Chi Yu. Bibi, Turu Sabadu, Yang Gu Lumbu Sabar Shu.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카 센터 더 오치시 타고 제네 지셉 지도 제 지교 후지 제이글레나 창가르 빈딩키 람딘 지신교나 람노티 미스가다 공제당 지에서 장르 디지 통미지 지

0: 나다 멘더비야. 말제 집 그때 조이나.
1: 심주 제사. 그때 버티 전에 집이.
0: 네 바지 제 레스케. 되게 니미니나라. 워삽시기.
1: 젠더비야. 네 대샤나. 네 달로 대표는입니다.
0: 기라게 나다 요말 송도.
1: 다 뒤자 좁치시야. 처먹으다.
2: 就没了吕宋团队卡塘谷地团结协查下地方的其他个国宋要乘客当都那最欧亚国的下罗宾给俺这日部的保全团结前卫面给俺连国的下丁尼尔汤子姐大大人托斯方的团结时间祖永托卫面就对了托斯方苏斯让学了不是呗大哥人
3: 현주토뉴요마탄다아다오미에자콘주소요니오시시다네야구요르마알레레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 아자 kienang nye zhuwa qie cawi, nga rang zui suo nyung du yu ba ni li mi du. Yin ni nga rang zui kienang luong zhi qi tu guo yu si yi.
4: Yong a, nyung nye yu na qiao hua sang bu shu ba, gan ge qiang si tu bu shi da.
2: Yin ni tang tang nga rang zui ni zui da qi su qi zhuo tu ma shu ma, zhung guo luo ba ka ku shi cha yu shi. Di guang le jin da gu tao le ma dao nam di di mie ba.
4: Ta ge zhi, di guang le jin da gu tao yu shi, tang da jin da ma la yu shu ba. 都是的，看了小天就行。

0: 天命蓝蓝给你写广告，可算看见中国奥运赛。第一天了，让俺女儿了吧？老妈，蓝蓝生意跑不得，来了嘛是？你我的代志，让给若不起的。这边老头怎么了？你查着许多别墅，哪大去了没过？
1: 인다 다가 갈았어 용두에
0: 됐어
2: 조장 할라 나이 다다 방모다 토스 제비 토스 방이 세네 강방을 용지 마스제다 두제 자백 오시에 니시다
1: 용아 니 간교 상관이 없다 주송 시하고 추도 채우 무소 원지 채우 소스너 장게 진디도 디네 가다 좋아시시 你 konso ga ku su selam di xian ne ga ning mi dan chu
2: le sheng ye xian su ti mi sang zhen ye jie di ni fang mo zi zhe sa ni xian ne yang jia ma xie lu li de ji
1: yong a wo de ti ni mei jun po ma de os tu wei
2: nga de nang dam du fang mo e os ta xia
1: na ti ni sem zhe xie xue xi
2: zhu zhang la tu du tu da xu lo fei gu ma xi kong le kang bang xia bi suo zuo ka di fang mo ge ni xia di na lu lo fei ge nian po xi du 로페게 능구 밀리아 도부치기
1: 소르토
2: 모랑 봐봐 로투비오
1: 관다 두베
2: 미두 모랑게 죄바 쳇잡시
1: 예 도부 타그란 기슈 이네 방다 군세라 함죠 개생아 쇠 쇠바시다 노유나 니 제목 뭐데 종글은 그지 도스터디 파모게 마스제 글로레 네 방다 세야 고데 주시야
2: 예 신수
3: 朱正了，俺在那边。
1: 小刘，让给香港领导部领导找我签的工作任务去了了的。你现在我做投资方就送消息。
3: 是。他都，骨头给说我搞准备个，唐三大见面的事情，让给俺去协助解决啊。朱正了，听说俺做多少协助？没得给怕了，推磨下给民都。
1: 让给民的是铁道股指的给当家信用一百。

0: 라발 낭담 중아
1: 나담아 줘 이네 침바라가 뒤쪽 찍을 듯 쓰게 봐 뒤쪽 뒤 찍이 하고 싶게 없이야 또 시차네 안 랑가 당네 팔로 요시 무신네 당도 랑가 뒤에 니수라 라우르 비아
0: 더 순 쉽사미 방모 라야오 세윤 다치 봐
2: 서로 시도 정화시 게 나눠먹 쥐고는 바자 육쇼
0: 덥시 단세 수수 더 덥시 장시 기억을 깨가 중에 할로와디 등산 구디시
1: 진보 전다디 진보랑게 굳이 제비 切切那个最少，
0: 马兰最少的人家是给你嘛是，年多吧，老大这把最少。
3: 他的团结人就是立足土下的，迷茫忙错的，夹不着大兄弟呢，卡车队有嘛是？因为我这次夹不着那么呢，卡车队有嘛是？
1: 进步，他这个车队队不进步，人家我是你心中的。

0: 저 말아. 공을 돌아비스. 공을 공진다 말아시.
1: 공을 돌아. 세년가스네 튜뉴유. 디딘신네 제송아.
2: 지금 말아. 도스타디네 키라미 준다 젠지레 도가라.
1: 디제조아. 공을 쇼다.
2: 나 다샤게 카발리지. 소지지 제차스 셰다가 선롱아 니 람사초 영비인다. 정부 고타오 니스디 니코 대추. 我呢, Pangyashi, Tenzes of the Jumbo Kodog, Galish Rajabe, Pucho Tenzeta, Yine Tonya Chu Yamashi.
3: Chesang announced to that the Mochu Cherry in a Jumbo Kotali, Zitrisha Yoshi.
1: Gong with Yanga Gong with the Jesus, Taka Louis Sims.
2: Hey, Aji, Jumbo Fang Mok Ditto. Hey, Dikola Tanglan to do, when you get a shake, give Shirachu, Kissy.
3: 中部古陶的野兽云地面呢你香港的姐姐你也来若去救鱼方便面君破解罗林桌子他的查给也无那么多他的别进给人见到看嘛的接了提醉门个要什么我那次从的要求病呢起码都要苦个门个要是大仙上给你测不起中部方貌了趁着要我去吃了乐死公文嘿中部满了
2: 你也香港的公司的头盔接着，我那组推荐三八四个点子。
1: 这继续咋？

0: 디 드제 사브르빌
1: 타그리 디 공라 아토게 독주면 제 인구기 독제 사브지 심주 지그 유스 기랄 슈유 기르바 디 인수단 샹다시리
0: 셴유이 디 공라 아다 중부 고타게 독주 가지 조세유 이내 드제 사브디 심주 제토이 하마시
1: 탄데 기랑 차르 유디 수균 독제다 정마시 디 루송 튼제시 세베제라 람사 쪼나게니 류도 피그리 팅두미

0: 야쇼.
1: 진달아, 나 채나베.
0: 나니가 공을 돌아서 가군에 던지 라님도 시키다.
1: 진달아, 소개야 레르디 니에셈나 띵쯔 켄미도. 나 계란 지를 장지 로모 구주구이. 캉바네 카체 뉴메. 팅 당구라 다른 부디레 치는 니에 둔다 주부토 아유 생비.
0: 당장 십시지야디. 니에 밀은 아 차비. 니 줄라 시마리. 소디게 증당 사야카시에다. 탄다. 니에 랑마도 이치지엠도.
1: 지달라. 니 간도 제 주부초.
0: 간도 마리. 니 와도 소디게 된장아 긴지시도 보여.

0: 메세지 마부로 나도 딱 제정이야.
1: 키나조
0: 징베 믹서니도 마부로.
1: 레스.
0: 미성 마법제 모자 옆고치. 마법. 마법제. 조드.
2: 我这节目就为免费一遍读不读马上我最低这就我这低低你杨三叔杨叔处长了都是放大烟花工作行不咋说特别是我这蓝色生具这些天气阳光生意的我最陪着要我是当我这 现在都来过你和说你个车用等到头一年前不过了金北的车用香港人都不理你们都吃在桥上
1: 现在
2: 有些

0: 근데 숨소.
1: 랑가 소슈시 다샤. 돈도 랑가 소원이 미머샤. 다다 미주 제지샤자. 조가르고샤.
0: 콜로미 프라시. 영과 밀라모 군조다. 예제르 장제 로마 짐브리.
2: 미가시 로주브단 유지그리. 대항사 하로지. 카레라모 군조스그리.
1: 니라리아 지구 팀은 후체미바.
2: 니세 도제비 니즈 다가르샤.
0: 제노 소디게 린투르베.
2: 소디게 도와줄리 얻다 옛날 요마지. 샤네 딘데 나와 김도르.
0: 딘예 사야 카시역 지우이.
1: 니도베 조제 주자 신이 마시.
2: 치와 카시역 소이네 니에 딘자 개지었다.
1: 디라게 삼다베.
0: 니데는 니즈디 켄차세도.
1: 연관 예지었다지. 로마 짐지. 개세문이 미미미나.
0: 나스미야치도. 급제송디 개바체제. 저니 좋다샤만.
2: 샤다 고타오 로디나라. 네즈 먹고 텐스.
1: 자 섬에 고스도다. 고타오다 좋아 이거 말 봐.
2: 토도. 니 네즈 싱 말 봐.
0: 싱 말지. 야쇼.
3: 조마라. 지비우게 미당하지. 선이 기라마가라 까메나가 비송기.
0: 녀시스. 선이랑 아님도 마갈죠.
3: 레스.
0: 돈도. 티리랑 아님도 된다시 죽바죠.
3: 아, 레스.

0: 춤이라 미치 이게
1: 로마 디니 셈베케이다
0: 춤이라 그랑 차다디 년년 탁주이
1: 파 로제 잔르 토와 요리
0: 前置兵了，俺也管不住急，哪个你就他去修去？
1: 就是。这么麻烦，可累屁股。

0: 나라니 규주 졸라마도
1: 샹게 고탈로 다다디 미신다다 저메자 니 하세시지 돈도 방몽 하다 저하면 진짜 진년 안면다
0: 랑게 진짜 제비나 니부게 요마다
1: 인진이 제브슬렐 거거이나 방다 화이
0: 랑미 방고레 응외 방고지 아담이 방다 출강 빠르체디 외방스 쇼마비 이니 랑원의 장구도 권의 주파 년도디나 견의 된도 도스터디 아단 지구에게 제배수라 쇼리 이니 팡지라 랑표주디 저그저그 차다 주샤 아단 우효는 체임도 도게시 라기업제 대샤 나피게 리디 우체글라무디 그 참으시죠.
1: 계획 거의는
0: 장고쉬다. 아토세니 디라이비.
1: 님한테 니 개비. 이내 거 심어서.
0: 장가 아돌면 그게 세야 할이마.
1: 고타게 녀러 녀서 제지지기 제달라. 네 루지 심지제 기랑지 로망고 참기 카케 라마죠 이네 구타오게 미켄자니치 나조 뇨크도스 피비 쿠신다 하르체브제 기랑게 구타올 이지나 코젠조 나샤 총창모 고제 이네 쿠치베 미 니에 도보포스 니에 셈나르 당뇨 미두스미 니에 고츠마소 야야 갈도
0: 아타오 니에 중부총 주의 랑게 아타오다 두루야이

0: 젠달라 기랑게 된데 송구이나 나이케 시에메 나미 유네 담보 고쳐 맞소
1: 담다 아토고 바이오세
2: 다시야 나 마스직 롤레나네 카바 주주 셴니 주 니 도부지 님비 게 유르베 자르시야 디페징 조코야 지라디 기리
3: 후자 심제 소치샤
2: 가리
3: 마스도 노비게 주두 뚜노게 미디제 고조 심리샤 다도 마스제다 고조 하나도
1: 장게 파모 센티샤 가리마
0: 나 거기 브리 켜니 준두 미도 콜레메소 나 통켜니 되마죠 계란게 고민법라 도구남으로봐
1: 네 도구친 용유
0: 이年两个方面你最多三了天干我妈谢也合理呢你也上了学呀哎搁不住你别没你都不得那顿都是天然学比吧一年既然我出去你也学吧三个米多你也让他们过个不是这样
1: 让给主托比呢？你让其他大区。

0: 야쇼.
1: 조마라. 로비온 카발리스. 나르제리보 되게 제사로 계란을 뒤져 거두유네. 시가 비스트기.
0: 용아. 방목에 떴다. 아님도 줬을.
1: 방목 막아. 전도 저기지.
0: 마유야 그리오지. 당고니 방목 빌리슨도 하고지 통주. 전선아 니즈 망고도 릴하자. 따로 붙여 마르비. 계시 아타오가 소빙 주체니. 방목 좀 예비나. 你 혼자지 주지 자원이 졸라 단시 말이.
1: 전에 용아 좀 알아 두 점만아 니 남산 게다가 친쇼.

0: 아이
1: 도다가리요
0: 녀라지오
2: 녀자 기난제 소카지 기난 오녀르베
1: 디당게 그리스시죠
2: 상게 여니 미크 드스샤요 아 도고주기 주장게 나시에죠
0: 나조다 냠레 제 주송 자주 배우고 있으니
2: 상티라 콘주 뉴무 유자
1: 녀싱그유 연광 내주디 비즈스엽 잠리 녀치르 더도 콘주님은 역시
2: 상계 강교 내주대 답주시 콘조방달 아비는 널 한이 차버다 돈도 약속 주는 이자 소원대 맞지
1: 남자 맞다 워미슈구 된 사람이 봐 안전 알바고
3: 참 예쁘리
2: 상을 지지유
1: 도고주게 랑다님도 내소 실수 유비나 상계 다가랑치
2: 我呀，我来偷屁。喂，喂。

0: 야봐, 쇼다. 니랑 뜻다시 아이.
1: 마스에게 소단의 규지 제도에.
0: 상기 근데 신경. 마스에게 소단지 제배 마세. 나다 지시하라. 뒤줄 로아제지 셰셰. 도스다듀. 그가 니를 도바사지. 덥시 딘제 지르디니 수뉴미미에 제슈시즈 요시.
1: 예, 셰스. 디 주장 하나가 샤베 취지. 나저 로통 벼라. 도보유의 면자 주차 제도지. 주장 하나가 나스네 로통 벼라 셰셰. 디제이는 단다. 마스에게 기라니는 냠저 링그 유비나. 내저디 로통 벼게 칠을 캐르바 세브르바. 디테네. 로피게 쩨바체 노요마시. 다다시. 주장 하나게. 계속 마

0: 주빈아.
1: 로마, 되다.
0: 나한테 수라다가 지미. 내 주디 그 라비나.
1: 당고 광다르샤. 네데나 소자디르제 요브르도와. 삼르시브트시던데. 니에타카데 수이네. 딘제 체류네 요마시. 머신의 손이 니에니 되구매. 그봐, 계란스 손 그려봐. 제사 계속 손 죄도 시다. 니에데 더 주버주 다그랍 쓰셔. 제시 시켜보러.
2: 지다 말라. 니에 거대라. 계속 계란 젠소 나네 미지 라브리 쓰기. 탄다 계란게 강방에 사지 가서 가라 재는 그 자식 배라. 퇴조라 제시 개위이나.
0: 俺最爹那最拉要推最大大个大人些，确实真大麻辣，给人交个名头呢。你老我没当姐，才好当求。
2: 老妈，你是顶着有谁？你老我姐拉他最硬，一年加拉姑娘姑妈是谁？真大姑拉了都尊兄妹。哼哼，爹呀，算不算嘛？算卡着要谁？
0: 他这个年岁的，俺那就藏不大这玩意儿的。
1: 嗯，
0: 阿坤给媳妇当着，老妈，大屯大地，让就给我当着玩意儿不咋么的。你当着老我们就给我当鱼，可你说呢？你把都塞不起，其实可钱鱼不呢？可这边那些人自己捡的，给哪个他去呢？
1: 嗯。
0: 其实，快钱买不呢，你明天你和黑猪买。
1: 老妈，让个他们上古电影的。
0: 既然俺女儿光不学艺，哪能等到你最开始他就教育？
1: 嗯，这个没。

0: wale ya bota na mangbutu pet xia din de de sha
1: di gare be
2: di chung chung wale
1: chung wa sa gare min gar su gare
2: a su chung ji bu ji
1: o su chung ji bu chung wa de de be chen di gare
2: di ji
1: gare
2: su chung ji bu ji
1: me xiao jia min du di su chung ji bu chi wa de be
2: a si si
3: xie ji ge me kim la me na ha jiang zong bu yue de chun bu me yang tang xia ne ji bu chang er jiao ji suo yue la ji bu chi wa da 징어 총어 강괴유 뭐시 치산데네 님도 바로 탄도 뉴마타베 누조지메 망부식니
0: 어 디캅디디 응안지 어 셰셰금의 김령호 셰두베 누조지면제리 어 누조지면제디 공소장기 자도네 예베 제레야 창아르 줘야다 어 자시 줘야라 소비 누조지면제 대해서 기쇼 채와 대나네 루제 대네 리네 제사 기요레 어 셰셰금의 리네 제사 어 려오체금의 사리아 계체 대주금인 시주금이 저와다 중루주금이 저와 되게 소요래 어 조지세마 대주 야 내내 제제 시주금이 저게 제래야 시주금이 통지 제제 어 대교 공사리 세세 이게 자라게 어 이게 자사비 제래야 카괴제 통지 제니 신이 내바 송고요래
3: 다음에 지제 제발래 년도비 시주금이 파마 부주 숨 균도 맨 송고요 바신
0: 어 남규 여기 망치와 랑 세게베
2: 어 예.
0: 다도 랑 부제 디 랑 부이 진제제베 난이 면제 송관 그 예봉 세게 디 랑 부제베 어 도여 니제베 아메 람졸이야 톰된제 송고여레 어 바베 메 주모 송게다 저와치야다 노조제 메 코데 에 기게 코고여레 디네 쿠란 기자 저와 규제 메 송게 남무자메 초람 세야데 메 송야 데레샤 어 딘제세 모르다 캉바야 뉴샤 마세 캉바치 레민도
3: 谢谢各位爸爸 자가 리부 시디게도 창알 정면 리부 팅급중 없이 계수 리부 자도 줍든 제턴 시에지금 매주 봐라 권주의 능민남 로추기 광내 면제 중기유 당도마 름수르도 첨되네 두기 유에서 김내 된배 노조기 면제 대다 골라 시에지금 맨 대다니 차시 도에 니시다 지방을 규기네 준비네 시제 보건 주 윤도 주에 노조기 매이 고랑게 바베냐 맨 대다 선유유 이내야 바베 세바티다 맹간의 뉴베 메이 대나 코베 중루 맨나 대다세나 내가 셸미냠 중스 이내야 시에치금 능미 창매 수리기 시제 강야 신이 메라 대외 수리도 대외 레리기 라기 강야 메냐 랑게 되바다레 메 조르티치기요
0: 언니 메딘수 첸딘 소르니 튕게 제베 임베 시유 어 대주 틈제 제제 존나 어 좀비베바 개민도
3: 시에치금 명을 쉬바다나 면제기 둠리디 코베 미신라 바르자로 실르부타 매기 세조르다 피누소 코베 차도네 체네 슈베 인서 대달레 주비 중로 면제 대다 시에지금 너무 남기 러시아 종마 임시 년도베 제주 지급 콘조 팀게토 케보고 치 둔줄하라 요베시 원아 코엘라바네 매뇽겐 대다 수더 수이나
0: 겐고 시라 요 말에 겐고 망치와 면제 겐제 요르바 어 심부다 치리 용보 소가 두게 대주 광계래 피니슈 면대주 가부치기
3: 원아 칠레기 면주 락제면라 면주 체지 룬유미 십제문 유배 면대다세나 년가 매번이 이 시에 지금 계속 정부 식시해봐디 보란다 능미 니시주거나 맹강라 조아래 면대다 사표기 매스
0: 어 니에바바 따바 맹강라 대구래 야니 야 대구게 된대지
4: 펜케기 세브키 나스고래라 난치 차도니 외부 가린 유비기니 이서탕 터수인의 요 기회진부신라 대외 사체탕 면제시교야 터수인 하장기 기회진부나고도라 가래 쉽기는 차도르야 면제주면 너미 나초요지라 면주면종킹기 청부이니 망부효신 다치는 난치 침로토니 텐조야 동디 컨진 요구효나 난치 인진지비 상화시비 미세낭 모티 세지쇼신 스모팅기 팅디리친 슈잠타시신 팅기기 티외망위 침로시지 캔드유는 Chiuri Tindiki, Chimdu Yunxigu, Gyuri Nasho. Tengi, Chiuri Nsiago.
3: Mebeo Sangjur Renji Ribuyi, Gizhi Gengzi, Chumne Jibatcha. Negi Nienbo Mianyin Guntunyang, Mianze Zunyi, Mianmi Yibat. Gyuri Ngabe, Chamba Yojengi, Nebe Didu, Lamyo Gibuyi. 香港电台红星总播音，每段情节特别的，原点级别节目学习的在内，人间日不少啊，每次希望。

0: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黄河入海流
2: 创地盘点乡村振兴
3: 创地盘点乡村振兴
4: 미겔하 민준쇼

0: 바다 초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조빈나.
1: 한다 니동 제는 고조.
0: 아, 레스. 안 당보 고조도 좀 봐. 강부디가 요마롱.
1: 요마래요. 응. 강부디 데라래.
0: 아, 레스.
1: 제부터 완전 미상하면 냠도 냠도 그래.
0: 아, 레스. 너도 니지 가서 저이나.
1: 너도 니지 고주지지.
0: 응. 너도 주부지를 가서 저이나.
1: 너도 주부지를 미지를 고문 없지로 하래.
0: 아.
1: 내가 건세 개야 와래.
0: 아, 레스. 但跟着说着鲁浪里洋就到了十国际的街上差不多就有了吧但跟着最特别的地上是吧几个月的嘛是那正宗是的是吧跟着没那卡着卡着有那做他跟着没那那个去抓着有的啊他抓着的他做的忘了的忘了是那手掌身
1: 手掌身
0: 啊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회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싱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기유배 이기 봉류 최내 숙덕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0: 狼过了爹呢强男真别狼牌主将忙不通知于混子军都熊狼他米林为咋当妥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片子体力起不锁接就是日亡养那行贼我们行于各位古别拉通瓦丹国统的对不他各位宝贝金贝宝行见完了国民不为把娘行为养了邱子丁的草药空气越近邱清娃养俺的街牌他邱清娃养你是送就越了邱七续了养家里给网越养了小国邱五十松年邱通娃他你没退去撇起娃咋当托咋死娃年数前年对吧他啥时候参了那里养日故一年三六百草药空气是越江几年的儿激励松俊言逐个约不他昆子着弹样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逐个约别昆子前面虚图江那么人物戏切个月彭久年江给着这个学习时昆子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点南边我了敲子日记得是这些我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宿女秀一位游客说下闲谈多呢最给敲子日记得给着咱们有托个他中期记得我就咱们年期记得是不就咱们江起教学了七岁人记得短着呢给举牌丢土别行在哈江有个月江求做今年在当托旁个游客美国车过杀了点呢旅促狼龙这边那不点哈江几下娘搞完了推举秋行丢强在当托以江洋米丢了几个灭别帮不他你什么气米日经为了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经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经为了些呢强在当你混子恰是点下有位几度点别清晰时混子第二一行第二擦弄穷他儿在当他十几度这一年切索以后而盘密度花心月强谈以色系前面托长的叠别索驾忙过让人所是从而旅行器体育狂赞南洋米教官龙吃东西秋季吃毒可为滚他切密度信心器
1: 李格尔尼我在了七位康中银点日为母剧操纵而来真正我母人体育第二年几度点别杀到阴点当个的鬼鬼南胖聚集街上列多车度点第二年土热杀别群众杀到阴群众杀别别给米利卡给米梦南吞之他亚尊银别土热给年啊葬月了中华民族集团草别独系且联合东局举宁做前行民族卡瓦拉偏军中塔别日娘这届的军队当年也用给民族团结亚政界别上区对局了凶人监狱偏正三别别给团文塔参别不再来别偏界给冷别托越越来偏界给团上沙巴拉西苏联就有年偏界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比在美国托列沙德边界了偏界东围文具区对局了凶人结语偏正沙别几度点别偏界区间定约帖尖杠给孟奇登不住他沙德尖杠不如球队松动的凶人结语第二个别尖杠协别托卡四中切局了凶人结语偏正沙别 탄삼 도텐타 허싱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극기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호타치기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르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유럽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제 댐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메더 후다 제주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